근데 강림하고 타고 내려나 시골에 지지 회자고 고스고라 군들이 타고 내려 군고나 남은 거를 만든 거 가야 누구는 개념하게 타고 내려 아 개념하게 세난 드셰꾼은 참드닌 군든 거는 야 동아래 저 동안에 남은 거를 만든 거 가야 연대 총알 헌매 인천선 이 시밀롱 쓰나 다왔던 다양 점바 다와 세보자 라소 포 기위 초치던 캐플 댄치 우미 진성기 망티 롱글 이토 체제니 또 비싼페 러테 아멘데피 텐차라미 토라 키트니 망처는 첸종니 선데도 아르셰난제 마리 녀레즈 타스니 끝에세 잔치키 컨틴도르디 츠케 셰프샤 눈데르 디 탐반디웬데 갈레츠 돈트제 알레츠 돈 키치나 히레 샤베니 컹거 아종지디 지체나 챵바던 샘비샤와디 돈데나 돈러서 아지리 추가 얼음바 담마시 담바 공마 공마다 제요 지저리야 구가의 추가 얼음바 오데 체셰 구셰 츠케 셰리크 아 냐렌제 얼음바 아메 조로아 얼음바 담바 공마 공마의 제요 챵발아요 샘치제 공피 외초 등등이 체바베 후이자의 중거 공파가 외초 등등이 체바 대화는지 캠동 강위 니초 등등이 체바 체천 요아문디레 체바 부의 체인자 등등이 체바 너무 흑선숑 조카가 른바 무유구라 흑슈 순제 공파 체즈의 단지제 공피 외초 따라 송지도는 디진트테시니 우도 단지라 아이시즈 타도 냠번 요꾸노 체드르나 단지지 공파이나 솜바푸 공파이 고드 고노 타와티 트마르 쇼홍레 쇼홍레 단지지 공파이나 솜바피 공파이 비니와 오노마제 아 단지지 공파이나 솜바피 공파이 비니와 메 화이나 Pourquoi tu mets des pistes en chichi gompaïna? Pourquoi tu mets gompaïn bignon au mari? Tisrine n'a pourquoi tu mets hassin y il honda? Tonyon was un tostourne. On t'a pourquoi tu mets des pistes en chine à Saint-Ambijonja? Tite que pourquoi tu mets des pistes en chichi gompaïna? Son va pourquoi tu mets des gompaïn bimacheuse, j'ai. T'as de côté, oui, disant. 回家跟那就过回家这个能等的呢双八步个三八个能等一个的那个你看的他说红人的呀你看的说红人的人在这儿呢双八步个哎是的的呢但今今日这刚子个错等的呢但这就是嘛都你这怎么黑的呢这就是嘛的你这怎么黑的呢这就是嘛的是等嘛个 那就过当生个子那就过哪儿呢能啊哇个中巴布也呢你这次黑的你这哪里的一个种在哪里的这么多当巴等三千呢这么多苦个的一个种在哪里的大大你这么多黑的一个种在哪里的 Ni sanchwa hea, hinun dhamu dhiyan, ni tangji hea, hinun dhamu dhiyan, ni xsi hea, tadi rungu xitso tera xeche, rungu xitso tera njiji tere, tangma tiyin nima ga. Ti manu wita kata, zomba puwa gungpa tang, sanchi je gungpa ni, xikta simrung tzijiri ya, xikta simrung. Ya, tina ti tanga, tatung ulu, tachi kuni xeno, sanchi ge, gongpi wa tso tang tani xie zizi sankai namba ge kanton hong tani xie zizi xie pa pu ge rin ge xie zu ke tere xie zizi tamo xim yung ge di tanga ta ta tang sang zi tang sang tarong chidu yu ge na di hang ge rong tso tere xie zizi di hang ge rong tso tere She runga, mirunga ke chepe de nani jeku nere. She chu, mi chu,
rung mrung ge chepa do ne ra ti ta ke xie me chou ba ta xie me rung wa ne

ᱟᱱᱛᱚᱢ ᱪᱚᱠᱮ ᱛᱮᱱᱛᱚᱱᱟ ᱪᱮᱝ ᱟᱢᱵᱟᱜ ᱦᱚᱢᱟ ᱞᱟᱱᱞᱚᱜᱟ ᱡᱩᱜᱤᱢ ᱛᱷᱤᱨᱛᱤ ᱡᱤᱨᱤ ᱛᱤᱧᱟ ᱪᱮᱝ ᱟᱢᱵᱤ ᱡᱮᱢ ᱱᱤᱥᱟᱝ ᱛᱚᱢᱤ ᱛᱮᱱᱛᱚᱱᱟ ᱪᱮᱝᱜᱟᱱ ᱛᱚᱢᱱ ᱨᱚᱫᱟ ᱦᱚᱢᱟ ᱜᱟ ᱛᱮᱱᱛᱚᱱᱟ ᱡᱟᱝᱜᱟᱱ ᱜᱟ ᱢᱱᱨᱚᱫ ᱱᱮᱨᱮ ᱛᱤᱢᱱ ᱨᱚᱱᱚ ᱠᱟᱱᱪᱟ ᱛᱟᱝ ᱫᱟᱢᱵᱤ ᱱᱟ ᱧᱟᱝᱟ ᱞᱟᱢᱟ ᱥᱮᱨᱟ ᱞᱟᱢᱟ ᱛᱚᱝ ᱜᱩᱢᱵᱩ ᱫᱤᱱ ᱜᱩᱢᱵᱩ ᱭᱚᱯᱮ ᱜᱟᱱᱛᱟ ᱛᱟᱝ ᱛᱟᱝ ᱱᱟ ᱛᱷᱟᱣᱟ ᱡᱮᱯᱮ ᱡᱮᱛᱮᱱ ᱛᱚ ᱪᱮᱨᱣᱟ ᱞᱟᱢᱟ ᱱᱟ ᱟᱨᱟᱞ ᱦᱚᱢᱤ ᱛᱟᱨᱤ ᱠᱚᱢᱯᱟᱱ ᱡᱮᱯᱮ ᱡᱮᱛᱮᱱ ᱛᱚ ᱪᱮᱨᱣᱟ ᱨᱟᱜᱟ ᱛᱟᱜᱟᱭᱟ ᱛᱚ ᱡᱟᱣᱟ ᱡᱮ ᱨᱟᱛᱟ ᱛᱟᱠᱛᱟᱱ ᱫᱮᱝ ᱮᱛᱮᱱᱟ ᱡᱮᱛᱮᱱ ᱡᱮᱛᱮᱱ ᱛᱚ ᱪᱮᱨᱣᱟ ᱢᱟᱞᱦᱟᱭ ᱦᱩᱱᱭᱟᱱ ᱛᱚ ᱪᱮᱨᱮ ᱱᱟ ᱜᱩᱢᱵᱩ ᱵᱤᱡᱟ ᱢᱟᱞᱦᱟᱭ ᱦᱩᱱᱭᱟ ᱟ ᱡᱮᱛᱮᱱ ᱛᱚ ᱪᱮᱨᱮ ᱱᱟ ᱜᱩᱢᱵᱩ ᱵᱤᱡᱟ ᱢᱟᱞᱦᱟᱭ ᱦᱩᱱᱭᱟᱱ ᱛᱚ ᱪᱮᱨᱮ ᱱᱟ ᱜᱩᱢᱵᱩ ᱵᱤᱡᱟ ᱡᱮ ᱥᱤᱣᱟ ᱟᱡᱱᱤ ᱵᱚᱜᱪᱷᱟ ᱛᱟᱱ ᱪᱤᱣᱤ ᱥᱚᱨᱚ ᱛᱚ ᱴᱮᱣᱤ ᱢᱩ ᱧᱤᱠᱟ ᱞᱟᱢᱟ ᱛᱟᱱ ᱜᱩᱢᱵᱩ ᱧᱮᱢᱵᱤ ᱟᱭᱟᱱ ᱜᱩᱠᱟ ᱟᱭᱟᱱ ᱥᱤᱣᱤ ᱥᱩᱝᱜᱟ ᱫᱟᱜᱪᱮᱱ ᱤᱥᱤ ᱪᱮᱠᱟ ᱛᱟᱱ ᱫᱮᱢᱵᱤ ᱧᱮᱢᱵᱤ ᱟᱭᱟᱱ ᱡᱟᱠᱟ ᱟ ᱡᱮ ᱥᱤᱣᱤ ᱟᱡᱱᱤ ᱵᱚᱜᱪᱷᱟ ᱛᱟᱱ ᱫᱟ ᱟᱡᱱᱤ ᱫᱱᱟ ᱧᱚᱱᱡᱟ ᱛᱟᱱ ᱦᱤᱡᱨᱟ ᱠᱷᱩᱭᱨᱤᱱ ᱡᱚᱡᱱᱟ ᱟᱜᱩᱠᱷᱟ ᱧᱚᱱᱡᱨᱮ ᱟᱜᱩᱠᱷᱟ ᱧᱚᱱᱡᱨᱮ ᱟᱜᱩᱠᱷᱟ ᱥᱤᱛᱟᱱ ᱫᱚ ᱟᱜᱩᱠᱷᱟ ᱨᱩ ᱠᱟᱫᱟᱱᱟ ᱭᱩᱠ ᱟᱜᱩᱠᱷᱟ ᱠᱟ ᱧᱮᱞᱤ ᱛᱟᱨᱛᱚ ᱫᱚ ᱦᱩᱣᱟᱱᱟ ᱟᱵᱟᱪᱚᱱ ᱫᱮ ᱥᱩᱱᱟ ᱛᱟᱨᱚ ᱟᱜᱩᱠᱷᱟ ᱜᱮ ᱪᱮᱢᱟ ᱠᱟᱱᱟᱱᱟ ᱞᱟᱱᱟᱱᱟ ᱫᱮ ᱟᱜᱩᱠᱷᱟ ᱜᱮ ᱪᱮᱢᱟ ᱛᱤ ᱦᱤᱡᱨᱮ ᱟᱜᱩᱠᱷᱟ ᱠᱟ ᱧᱚᱱᱡᱨᱮ ᱦᱩᱭᱵᱤ ᱡᱟᱜᱱᱟ ᱦᱤᱡᱨᱮ ᱛᱚ ᱧᱚᱱᱡ ᱠᱮ ᱪᱷᱟᱯᱨ ᱛᱮᱢᱚ ᱫᱮ ᱟ ᱦᱤᱡᱨᱮ ᱛᱚ ᱧᱚᱱᱡ ᱧᱚᱢᱚ ᱛᱟᱱᱪᱮ ᱧᱚᱱᱡᱨᱮ ᱧᱚᱢᱚ ᱡᱮ ᱚᱜᱪᱷᱟᱱ ᱧᱚᱢᱚ ᱡᱮ ᱥᱟᱭᱚᱱ ᱛᱮ ᱦᱤᱡᱨᱮ ᱧᱚᱢᱚ ᱡᱮ ᱚᱜᱪᱷᱟᱱ ᱧᱚᱢᱚ ᱡᱮ ᱥᱟᱭᱚᱱ ᱛᱮ ᱦᱤᱡᱨᱮ ᱧᱚᱢᱚ ᱠᱩᱱᱮ ᱧᱚᱱᱡᱨᱮ ᱯᱩᱞᱟᱝ ᱠᱟᱥᱟᱱᱩ ᱧᱚᱱᱡᱨᱮ ᱠᱩᱣᱟᱛᱟ ᱯᱩᱞᱟᱝ ᱠᱟᱥᱟᱱᱩ ᱧᱚᱱᱡᱨᱮ ᱟᱦ ᱯᱩᱱᱤᱛᱟ ᱜᱩᱡᱫᱮ ᱢᱟᱨᱮ ᱫᱮᱜᱤ ᱛᱟᱜᱱᱤᱛᱟ ᱯᱩᱞᱟᱝ ᱜᱤᱡᱮ ᱢᱮ ᱟᱨᱟᱝᱜᱟ ᱟᱨᱟᱝᱜᱟ ᱟᱨᱟᱝᱜᱟ ᱛᱟᱱᱪᱟ ᱫᱮᱞᱮ ᱛᱤᱛᱱᱟ ᱭᱟ ᱠᱮᱥᱛ ᱠᱮᱪᱤᱠ ᱪᱮᱝᱟ ᱵᱟᱫᱠᱟ ᱨᱟᱝᱜᱟ ᱭᱟ ᱯᱩᱞᱟᱝ ᱡᱤᱠ ᱦᱚ ᱴᱚᱠᱚᱢᱮ ᱠᱮ ᱭᱟ ᱯᱩᱞᱟᱝ ᱡᱤᱠ ᱜᱩᱠᱟ ᱫᱮ ᱭᱟ ᱨᱤᱵᱟᱝ ᱜᱩᱱᱩ ᱜᱩᱠᱟ ᱛᱮ ᱯᱩᱞᱟᱝ ᱡᱤᱠ ᱜᱩᱠᱩ ᱫᱚ ᱛᱤ ᱠᱷᱟᱹ ᱡᱮᱱᱟ ᱯᱩᱞᱟᱝ ᱪᱮᱠ ᱥᱟᱣᱱ ᱛᱮ ᱭᱚ ᱛᱟᱫ ᱨᱮᱭᱟ ᱥᱟᱣᱱ ᱛᱮ ᱢᱮᱱᱟ ᱯᱩᱞᱟᱝ ᱡᱚᱨ ᱢᱟᱱ ᱚᱫᱩ ᱯᱟᱞᱣᱟ ᱥᱤᱫᱚᱠ ᱡᱮᱱᱟ ᱯᱩᱢᱞᱟᱱ ᱫᱩ ᱯᱟᱞᱣᱟ ᱥᱟᱣᱱ ᱛᱮ ᱢᱮᱞᱟ ᱯᱩᱜ ᱥᱟᱣᱱ ᱛᱮ ᱢᱮᱞᱟ ᱛᱟᱪᱤ ᱫᱩ ᱯᱟᱞᱣᱟ ᱛᱷᱚᱣᱟ ᱜᱮ ᱡᱮᱠ ᱠᱷᱟᱫᱩ ᱡᱮᱱᱟ ᱨᱟᱠᱷᱟ ᱯᱩᱞᱟᱝ ᱡᱮᱢᱟᱱ ᱩᱦᱛᱟ ᱠᱟᱛᱩᱱ ᱠᱷᱤᱡᱱᱟ ᱥᱟᱣᱱ ᱢᱮᱠ ᱠᱟ ᱱᱮᱢᱨ ᱠᱷᱤᱣᱟ ᱢᱮᱠ ᱛᱤᱱᱟ ᱥᱟᱣᱱ ᱜᱩᱱᱩ ᱛᱮ ᱠᱟᱱ ᱨᱟ ᱛᱤᱪᱤᱱ ᱫᱮ ᱠᱩᱱ ᱨᱮ ᱟᱨᱠᱷᱟ ᱜᱟ ᱟᱨᱟᱡᱤᱠ ᱥᱟᱣᱱ ᱜᱩ ᱠᱚ ᱥᱟᱣᱱ ᱛᱮ ᱠᱟᱱ ᱨᱟ ᱞᱤᱥᱴᱮᱱ ᱮᱝᱜᱮ ᱞᱮᱱᱡᱮ ᱛᱟᱛᱚ ᱞᱤᱥᱴᱮᱱ ᱞᱮᱱ ᱠᱷᱟᱢᱵᱩ ᱱᱮᱢᱨ ᱠᱷᱤᱣᱟ ᱨᱢᱩ ᱱᱟ ᱱᱮᱢᱨ ᱠᱷᱤᱣᱟ ᱛᱤ ᱤ ᱥᱟᱣᱱ ᱞᱟ ᱱᱮᱢᱵᱨ ᱠᱷᱤᱣᱟᱞᱤ ᱞᱩᱠᱥ ᱭᱟ ᱥᱟᱣᱱ ᱛᱮ ᱱᱮᱢᱵᱨ ᱠᱷᱤᱣᱟ ᱛᱚᱠᱟ ᱡᱩᱜᱡᱚᱱ ᱥᱟᱣᱱ ᱜᱩᱱᱚᱛᱤ ᱡᱩᱠᱥᱟ ᱜᱮ ᱡᱤᱠᱟᱱ ᱨᱮ ᱛᱤᱠᱤ ᱜᱩᱱᱨᱮ ᱥᱟᱣᱱ ᱥᱤᱣᱟ ᱠᱟᱨᱱᱟ ᱡᱟᱢᱵᱤ ᱱᱤᱣᱟ ᱫᱚ ᱱᱚᱛᱮ ᱛᱚ ᱱᱤᱣᱟ ᱛᱮ ᱥᱟᱣᱱ ᱡᱮ ᱪᱩ ᱠᱷᱟᱛᱚᱱ ᱥᱟᱣ ᱥᱚᱡ ᱥᱟᱣ ᱥᱚ ᱭᱟ ᱥᱟᱣ ᱥᱚᱡ ᱭᱟ ᱥᱟᱣ ᱥᱚᱱᱮ ᱪᱮ ᱟᱹᱱᱤ ᱠᱤ ᱪᱷᱟᱫᱩᱨ ᱜᱮᱫᱚ ᱥᱟᱯ ᱴᱩ ᱫᱜᱟ ᱨᱤᱢᱟᱱᱚᱱ ᱫᱮ ᱥᱤᱣᱩᱱ ᱨᱮ ᱥᱚᱱᱛᱮ ᱛᱮᱜ ᱞᱮᱭᱟᱱ ᱫᱜᱟ ᱛᱤᱢᱟᱱᱚᱱ ᱫᱜᱟ ᱭᱚᱠᱷᱟᱫᱮ ᱱᱟᱜᱮ ᱛᱤ ᱥᱚᱱᱛᱮ ᱛᱮᱨᱚ ᱛᱟᱨᱚ ᱛᱤ ᱜᱮᱞᱟ ᱠᱷᱟᱹᱨᱤ ᱱᱤᱠ ᱛᱤ ᱜᱮᱞᱟ ᱠᱷᱟᱹᱨᱤ ᱫᱤᱠᱥᱤᱠ ᱱᱤᱣᱟᱛᱤ ᱪᱚᱨᱟᱝ ᱡᱤᱱᱟᱣᱱ ᱨᱮ ᱨᱟᱝᱜ ᱡᱤᱱᱟᱣᱱ ᱨᱮ ᱛᱤ ᱛᱮᱠ ᱩᱡᱚ ᱥᱮᱱᱛᱮᱱ ᱥᱮᱱᱛᱮᱱ ᱜᱩᱱᱩᱛ ᱫᱮᱢᱚᱫ ᱠᱟᱛᱟᱱᱮ ᱠᱚᱣᱟᱞᱮᱱᱡᱟᱨ ᱢᱟᱛᱚ ᱟᱜᱮᱣ ᱛᱚᱱᱨᱤᱭᱟ ᱥᱟᱢᱵᱟ ᱧᱤᱣᱟᱨᱮ ᱭᱚᱢᱱᱟ ᱥᱟᱢᱵᱟ ᱛᱚᱱᱨᱤᱭᱟ ᱱᱤᱣ ᱧᱤᱣᱟᱨ ᱛᱤᱠ ᱠᱚᱣᱟᱞᱮᱱ ᱛᱩᱛ ᱟᱞᱩᱥᱮᱠ ᱠᱚᱣᱟᱞᱮᱱ ᱥᱩᱨᱮ ᱛᱮ ᱟᱞᱩᱥᱮᱠ ᱠᱚᱣᱟᱞᱮᱱ ᱥᱩᱨᱮ ᱢᱟᱡᱩ ᱛᱟᱢᱟ ᱪᱷᱚᱝ ᱪᱷᱚᱝ ᱤᱧ ᱡᱟᱛᱚ ᱦᱚᱢᱟ ᱤᱧ ᱡᱟᱛᱚ ᱫᱩᱠᱷᱟ ᱱᱟᱜᱟᱞ ᱴᱨᱤᱰᱤᱠ ᱤᱧ ᱡᱟᱛᱚ ᱛᱟ ᱫᱩᱠᱷᱟ ᱱᱟ ᱞᱤᱥᱮ ᱯᱟ ᱭᱚᱝ ᱤᱧ ᱴᱨᱤᱰᱤᱠ ᱠᱚ ᱠᱩᱢᱩ ᱟᱜᱮ ᱛᱩ ᱢᱟ ᱨᱟᱝ ᱞᱮᱢ ᱫᱩᱝ ᱜᱩᱱᱟ ᱜᱮ ᱛᱩ ᱢᱟ ᱤ ᱨᱟᱝ ᱞᱮᱢ ᱫᱩᱝ ᱜᱩᱱᱟ ᱥᱟᱱ ᱛᱩ ᱨᱟᱝ ᱞᱮᱢ ᱫᱩᱝ ᱧᱮᱱ ᱢᱟ ᱛᱮ ᱠᱟᱪᱟ ᱡᱮ ᱠᱨᱚ ᱠᱷᱩᱭ ᱡᱮ ᱡᱩ ᱠᱚ ᱠᱮᱭᱟ ᱟᱜᱮ ᱛᱩ ᱨᱟᱝ ᱞᱮ ᱠᱟ ᱡᱩ ᱠᱷᱮᱱ ᱫᱤ ᱛᱚᱝᱜᱟ ᱱᱟᱢ ᱛᱩ ᱫᱤ ᱛᱚᱝᱜᱟ ᱥᱟᱱ ᱛᱩ ᱨᱟᱝ ᱞᱮ ᱠᱟ ᱡᱩ ᱢᱩᱛ ᱠᱟᱱ ᱱᱟᱛᱟ ᱟᱫᱤ ᱢᱤ ᱠᱩ ᱟᱜᱮ ᱛᱩ ᱨᱟᱝ ᱞᱮ ᱤᱝ ᱠᱩ ᱡᱮ ᱢᱚ ᱞᱟᱛᱟ ᱟᱱᱟᱢ ᱛᱩ ᱨᱟ ᱡᱩ ᱠᱷᱮᱱ ᱫᱤ ᱱᱟ ᱛᱟᱨᱚ ᱢᱤ ᱠᱩ ᱜᱮᱱ ᱜᱩ ᱠᱟᱛᱮ ᱤᱝ ᱠᱩ ᱜᱮᱱ ᱜᱩ ᱠᱟ ᱵᱮ ᱛᱤ ᱛᱷᱟᱛᱟ ᱢᱤ ᱛᱩ ᱥᱟᱱ ᱛᱩ ᱱᱩ ᱛᱤ ᱟᱜᱮ ᱩ ᱛᱚᱝ ᱨᱟ ᱥᱟᱢᱵᱟ ᱧᱤ ᱣᱟᱨ ᱢᱩ ᱱᱚ ᱛᱚ ᱛᱮ ᱫᱩ ᱠᱚ ᱛᱮ ᱟᱨ ᱠᱷᱮ ᱠᱚ ᱠᱩᱣᱟᱞᱮ ᱛᱚ ᱫᱨᱟ ᱥᱮ ᱠᱩ ᱱᱩ ᱜᱩ ᱛᱚ ᱛᱤ ᱢᱟ ᱨᱮ ᱪᱷᱟᱵᱮ ᱱᱟ ᱠᱮᱱ ᱦᱤ ᱫᱩ ᱠᱟᱱ ᱵᱟ ᱫᱩ ᱠᱟ ᱠᱮᱢᱵᱟ ᱛᱤᱭᱟᱝᱟ ᱪᱷᱟᱵᱮ ᱱᱟ ᱣᱟᱜ ᱪᱷᱟᱛᱟ ᱠᱮᱢᱵᱟ ᱠᱩᱱᱟᱭᱟ ᱣᱟᱜ ᱪᱷᱟᱢᱟ ᱨᱮ ᱛᱟᱛᱱᱟ ᱫᱮ ᱪᱷᱟᱵ ᱜᱩ ᱠᱮ ᱫᱮ ᱱᱟ ᱛᱤ ᱪᱷᱟᱵ ᱜᱩ ᱠᱮ ᱱᱟ ᱜᱤᱥᱤ ᱭᱚ ᱠᱷᱤᱵᱤᱱ ᱡᱚ ᱛᱟᱛᱟ ᱪᱷᱩᱱ ᱫᱨᱟ ᱫᱟ ᱫᱟ ᱠᱟ ᱪᱷᱤᱪᱩ ᱤᱱᱟ ᱟᱨᱟᱝ ᱨᱮ ᱜᱮ ᱭᱩ ᱜᱮ ᱫᱤᱥᱩ ᱠᱚᱣᱟ ᱵᱤ ᱞᱤᱜᱩᱱᱮ ᱠᱷᱮᱨᱜᱟ
ᱚᱞᱮ ᱟᱨᱟᱝᱨᱟᱝ ᱠᱷᱟ ᱠᱷᱟᱪᱟ ᱱᱤᱡᱟ ᱛᱟᱞᱟᱠ ᱠᱤᱱᱤᱨ ᱠᱟᱜᱟ ᱱᱟᱢᱵᱟᱫᱮ ᱤᱢᱩᱱᱟ ᱠᱮᱜᱟ ᱛᱤ ᱠᱷᱟᱱᱩ ᱪᱷᱤᱛᱤ ᱧᱩᱢᱩᱨ ᱢᱟᱨᱮ ᱱᱟ ᱢᱩᱢᱩ ᱢᱟᱱᱟᱫᱟᱨ ᱭᱟ ᱢᱟᱨᱮ ᱚ ᱛᱤᱨᱤᱭᱟ ᱭᱩ ᱠᱷᱚᱣᱟᱛᱤ ᱭᱟᱞᱟ ᱠᱷᱟᱱᱩ ᱠᱷᱟᱱᱩ ᱠᱷᱚᱣᱟᱛᱤ ᱠᱷᱚᱣᱟ ᱢᱩᱢᱩ ᱭᱟ ᱢᱟᱨᱮ ᱱᱟ ᱠᱷᱚᱣᱟ ᱢᱟᱭᱤᱢᱵᱟᱫᱮ ᱠᱷᱟᱱᱱᱟ ᱭᱟ ᱢᱟᱨᱮ ᱠᱷᱚᱣᱟ ᱠᱷᱟ ᱠᱷᱟᱱᱱᱟ ᱛᱤ ᱴᱟᱢᱵᱟᱫ ᱜᱩᱱᱩ ᱛᱮ ᱪᱤᱱᱤᱝᱟ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ti 나 오냐 그도 고쳐드네 땡데 야 따뜻 땡데 그 땡나 작때 근거 땡데 나 이시 땡데 이시 땡데 이시 치그 땡데 아 이시 치그 땡데 디나 같이 모두 인구는 나 당마 당마 인구는 그거다 당마 당마 인구는 흑경 거 어리 탈제 복사니 뻥비 뻥차 띠는 거들 뻥차 띠는 아 뻥차는 ཡོང་ཅེ་ཏང་ཤེ་ཅེ་ཏེ་བི་ཏེ་ཆ་ཏི་ཡང་ང་མོ་ཉེ་ཀ་གུ་ངེ་ཏ་ཅེ་ཁེ་ཅོ་ཆུ་ཅིན་ན་ཡུ་ཁང་ཅང་གི་ནམ་པ་དེ་ཁེ་གུ་ཁེ་ལོ་ཏི་ཡང་ང་མོ་མོ་མ་ཡིན་པ་རེ་ཡང་མ་རེ་དེ་ནོ་ཏ་ལུན་བི་ནམ་པ་དེ་མན་དེ་ཤེ་ཡ་ཏ་གོ་ལ་ཏ་ཨ་དི་གུ་ནི་ཨ་ལུ་གུ་ནི་ཏོ་ཁ་གུ་ནི་རྟ་ཏ་ཏ་ན་ལོ་ཏོ་ཁ་གུ
또 도회군에다 남바디 딱딱네 아 디디가다 모두 남바 아저씨 담은 디셔서 보는 게 담은 디셔인 거는 그 예누의 전체적으로 딱화를 아니니 말을 디디 디나 녀저던 희저 그다니 뻥미 뻥차 그다니 녀저던 희저니 제위 제차 제차 디냥아 오니 그 제차 디 똑화래 제와 똑화 말래 제차 똑화래 다 드나다 이하 차르게 구알엔 츠도네리 구아데 녀저던 희저 뻥와 똑화 말래 미우리 모 그래다 다면 지셔 모 녀저던 희저 뻥미 뻥차다 똑화래 미우 말래 뭐 똑화 말래 어때 똑화래 디나다 뻥차기냐 뭐니 거드제 뭐니 거 똑화래 이시치 거 미우래 디거다 디 챵퍼득 히고아 뭐니 거다 아야 시위 송가득자 송가득자 아스트라득자드나 다시죠 디라 스터나 아득쟁가 넌던고 저나 아런디 타모마에 베득쟁 챵피 차네죠 괜난가 그제 동화티 무강가 타이닝 바 알아 나 알아 티나 능가 위첸 당아티 무강가 타이녀드 군노 아득첸 군노 아 아득첸 셰피 군노 아득킨 직체 부가 아가 소요 노래 무강 전제나 아입던 카톡은 진짜게 니와 후수데 발라 아득첸 저고까 런디 토모 마이 베득첸 드는 뭐 체나 아입던 카톡은 진짜게 니와 디냐 덕젠즈가 므크 카토타 옌즈가 난죽가 카토타 옌즈 므트가 아나곤가 카토타 옌즈 므트가 카토타 옌즈 바라 므크 오마템베 모아가 카 톰응가 시엔도네라 아직 히와라 아랑지치 이시 디나 디마 덕젠게 이시로 디마 덕젠 토마 톰응가 시엔데 아 톰오 마이비 덕젠 셰파노티 톰오 마이비 시엔데
的忙的人，哦，对了，这些工作我啊。

0: 咱们这边刚进了生活中间三坑用灯哎跟着接落了不见你连餐的多可能见比多不拦截请拿吧俺住店了个 在这儿的话的卡用灯着比扎起摩登街和什么着迷小便也是这些我能灯山的前来看的些为瓦根的灯的第二节我送我们江下灯着比转进这个东西因为而应都和这来皮了皮了东西呢皮着的这牛的着摩音灯正给夸了门过你更进的是木勇士大了进这位第二个的灯的 下边那组跟等过了等的，干的身边冲冲的，胸肌肉也模样的，但呢，我这个眼睛，这的个不着的当中呢，脑筋头跟个热切那个什么金盆碗呢，怕的东西金币，玩个么的等的，每当他半夜这送当中看，这个的生生个没半年米，脑筋头跟个热气那出来，而个也没半动金币，第二个么的等的。 年那些个什么价值的金，可就当着比，而因为年末的这些莫能挣的，才这个拉姆的三节的卡银债务，咱们的当挣的莫能挣满了几的，才这个年比我干的，这个什么着没三等节卡银等的，端汤个就是当挣钱的，东南个的门前办的呢。 昨天呢，扬州盐城坑沃克的龙产等的，昨天想请人们的年度，就去不了去你今年们的这个的鉴别，提出了几个人的他冬联产的，我们这了些了，那东西比联产的呢，俺也呢，带那个联产的，做我们这个把灯当正吧，扎起当这边呢。 切等俺现在为晚上那几位蓝川国际，个样年轻等的。这日子蓝顿呢，切等俺也小半年时的就我能成为为蓝顿啥话是言的。俺今年的这日子蓝顿是别个是我们的就轻松的，没跟操心，心急中。
1: 这里这里个三克拉也等那就带那个你们连创业呢，大大路个投了这个几个这个就从那个申请个单投这个几个领导行动，投中南办个，个等的投这个你们的来了，那么就带那个协助的这个几个那里从大等一带干的那是管的来，人几个个嘛的差不多的批东啊，是不的几个投中南办创业那来，因带那个几个那个那等的话个以前那是管差不多的，等一个几个领导从小的也带那个大等去南办，但是个投这个三的呢，人就在一步子弄弄扎起毛的呢，让你喜欢，带动他等一下就到那个。 这个大等于大就大能个连读个连读个的工作那是管得来了，对整个那个是管得来，咋不说了？等到了就，这等谈的大就属于俺们这边，这是先跟大是不了就大路通的这个新工作中南办创业那的，总可是办的人家，可能办的人家，但得送大等于就连读个这么个那是管得来，公告个，对整个大是不的，咱们能跟这么多点进来的，咋不说了？等到了就大，还整个个几个。
0: 等谈的就对人个瓦根电创业呢，南科生的重点了，南大电厂上见面，跟他就卡上听个瓦根电创业那，他们打算个上课能电创业呢，他让上个啥叫所送电创业呢？因就恰罗个把中的这一种能力，他南大做了电厂上见面呢，都不可能承担的。对整个突破了干创业那里，因就恰罗把国开那那那都恰罗把国开那那都木瓦根本就不打等个学业嘛，电不了的就结果的瓦根的，你不等咱们这电就个学的呢，咋不做了？等到了就的，还整个个几个。
1: 这里这里个三坑那里，他那就卡尔松那种的，等于大路个，正好这个地形跟那土中南坝个，应该近到那个茶松子个。对，整个就到土中门去，跟昨天那个就瓦根的，哎呀，那的等等的都木瓦根的了。对，整个他就用手呀嘛，这整个这些简单的，用那竹松啊就简单的，但都木吃个啦，看到你，咱们这些先看看土中个这个忙啊，要接了，等到土中南坝，从你那里一不的，应该就要那个瓦根的，咱们这点这个晓得，他不的了，啥子为主？他就土中南坝，从你那打工做了，因为这个龙口国际才简单的，用那就木吃大国际才简单的，那个罗南。
0: 那里吞灭你，大概是打入就吃到了，是光在国内了，用，落到了是光在邻国那么强大的，对，现在是不等到某个兄弟的，那么这个整个个那个的，碰见特别重的，还整个个几个，对，等他就全部都拿办创业那里，用，那个西巴拉是过了的，龙口人家经常的，吃到就经常的，那等那么的，等都看的蛮严格，等到等都把你谈的，那么这个吃过了，那么这个短信送的，那个就肯定的，还整个养啊完了。 레이트링게 상한하지 대통 탄다 주다 와끔데 소년다 야르자금 받고 송노고 독보를 간 소년다 답시라 고르고리 다 너무 그 와끔들이라 아 띠징게 다 반다르 간 소년나 인가 저 야르자금 받아 송다 다 하지르킨다 차르요니 다 너무 그 상선다림 띠징게 접시라 응고 와끔데 인니 뿌든 점들 된지 그 송나려 잡즈베고 다 코노리나 조롱 거르가는 거 지금 나서 권한인 지난라 대통 탄다 조용을 조롱 거르가는 버스나 나서 권데 콘슬레 그다 등든 지난라 단다 모다 그단 토관이 메닝게 단데기 다 등에 준다 나노자는 와끔데 인제나 영 지금 점들 그 돈친 세진은 최고 세진 너무 중국어 찬디란 뭔가 대등 한더 접근 조지 나이가는 생각 내가 전 나중 데려다 중국어도 쌈이다 너무 와끔데 키운다 띠띠띠찐가 조단디 이렇게 요건도 접근 간소니 나는 이쁠다 이런 조다 띠츠 다 저 와트클라스 권이는 그가 마르테다 등 조는 그만 요거리는 이쁠다 되게 찾든가 답근 조지는 찬탄근이 탄는 저 농클라스 권이는 아 친나 능아 이런 안 되죠 대대 한 친이다 그럼 지금 라스 권하는 년도 지난다 단도 못 탄도 관이 있는 거다 그 버티르다 조다 이렇게 요건도 와끔다니다 조다 특색이 되니 근데 다든 이초다 영저린 요 카세지는 너무 찬데요 그래서 그때 생긴 너무 쇼다니 잡조라 동트레고게 니가 나카나 조 야르체 디르금 딘 소니나 좀 쳤다 나스고 거르근데 도부지 망아 요카 대체가 좀 쳤다 거르근 그 도부지 망아니 버다 이는 조 목자한테 건다더니 요준다인 하체가 같이게 아리 제린 게 상칸나지 테나 조 야르체 디르금 딘 소니나랑 싱게 사차 망체 힌린 소니나 고르징게 자로 사린 잠당다 지오니 메동다츠군 잠당데라 강서들로니 대동한테 카이메도라 설동메도라스고 저송다 흐릉던틀로노도 못 이르크브진도 쳔게 대츠근다게 치르켄낭라 침데르낭가랑당데라인 강서처럼을 지옥해 대챙가초 와르금데쇼 야문뎀더신더셰고리 가야르단통만데겜 지르드근데 어로인 흉세주인 마브지라르고 레이트링 상큰하게 대등 산대 주와르금된 소년아 영다초 참바진 측대로 지금 요님도 뭐 와르금들 레이스고다초 남달아 손들음 지젠치가 손 영극을 제조 손다 너무 예고다 카티칭 두버간 소년아 이퍼드 대풍 대등나 속과 당당의 손다니 자수라 등틀어준대라 인 하정가 같이가 대통 탄다다 주고 야르체 디르금데 소니나 영도무고 덴적 땡크가 라간당더니 덴선의 고르사 마통데 샤치존노 조농 콜라스 권능당 덴나란 자가던데 소니나 주점 벌산노 깔산노 근데 모는 게 지라스 권다 흑단 독한 인정만 인게 타고 인정이나 주 단디 영미로 찍고 세진한다 대통 탄다 권정에 좀 좀 듣고 노 세진한다 단도 모는 안 주고 지난다 망아요카 대체는 너무 그렇게 쓰지라 당 벌산이 깔산이 단도 모가 그런 게 지 그렇게 쓰지란다 흑단 독한이 조농 그렇게 인정만 인게 대등 한데다 저 와르금된 손이다는 생각 이르꾸르 이렇게 차이나는 라긴 저다 와르금된 산도 먹고 샹글라 앞당하는 만다 백고니 너무 찬들이라 근데 좀 만정으로 저 너랑 리상 친게다 단디 소르꾸르 적단 안들던 데와 오는 거다 너무 그 영급 샹글라 스고데 백 답해 주디 손에 통고 간던 손이나 저스기다 담바 칩칙칙니 치 좁직 와르던 안들던 데 놓친게 단디 근데 저 람다 스고데 그렇게 시소시 고니 다 람다 너무 그 샵샵시 고 너무 차라 스고다 인 세고케 대칭게다 두버간 손이나 이 뿌르다 단 너무 그 쇼단이 자브존아 땅토네 디글 람나스 콘데고노 와르컴덴 손이나라잉 디글레르드 만나 콘덤 타다돈 콜라스 콘덴지 코코르뇨 준다잉 하쟁가 카치게 레이트는 게 상칸하게 되나 초대는 게 지금 티차만데가 카퍼글 컨힌다가 치르마토 오르가랑 총크러스에 코즈모 쳄디 진름르 도터마라 친건 람들 년톡 바가 남라 자신데 지 그럼다 달신능이 갈롱쿨크 르그뜨근데 메라롱 쿨코르콘도 너무 근름득 근극근이 든는 데랑 쳄트 카더르셰근이 진옥진게 제제가 튼든당 참비 몬든 잉리시와인 대등 한때 제치가 상큰나박 춘다 나인 때는 게 요션도 등로고 다등이 아능이나라 지금 삼차등 노춘도 윤동케 원한다 대등 한때 때는 거 단시 근은데인 로듬름도 된적 자틈등 레와 용도용 즉 저하라스 권도 지원한다 너무이나 와르능이 나소렌선 다통강레 카퍼 용을 가스세 나체렌선 다통강가 카퍼는 특급등학시 드스만 일거 섬든 능아라 특급등학시 드스만 일거 섬든 등다이나

Yeah,

안친다니 영은 나 고르몬이 차카 갑송 다그실이 니르통 업자라 자차차 학습 칸데미 니브잔 한우 와르튼다 나인 어롬 거다 칸데 손이나 챤데 치오 거스 니르치가 남당 롬도 긴다라 카르통 답시 요속드나 다니 차카니나 고르모 와르금데 손이나 인 다람은 쇼운다나 차르나 바고 그다음이 쇼운다 인 로엔 반다리 에세고케 다른 여름 특특 지그지 그다음에 원천고와 아름다게 선언이 다 통과와 아름다게 있던 나잉 선언이 다 통과 가송다게 영어 어떤 로현종과 아름다게 있음지 담아가는 미 특특 저리 있음지 담아가는 미 두 개는 하고 아름다나 관림도 고듬도 시식 손을 세고요 그 로놈 동네 치가람도 진다라 카르통도 시 오케 된토 다 통네 선언과 가송된 손이 나잉 너가 저리 있음지 속식한 미 특특라 저리 있음지 담아가는 미 두 개는 하고 아름다나 관림도 고듬도 시식 손을 세고요 그 로놈 동네 치가람도 진다라 카르통도 시 오케 Tani jaram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ga ti

0: 现在就这个盘吧，开盆，第二天就绿色松的那就啊，羊毛毛的就让脚脚给
1: 你。给定。
0: 好了好了，第二天你养个那啊，绿色的那东西可能都没得么就打个萝卜的，冻到的上头那就跟你啊，两西三个么？就从我切的从我头上从你绿色的讲你啊，利用那地方的那就萝卜啊，给冻到的上头，羊那啊，疙瘩拉出把那冻的羊那胸口拉出把那冻的上头那新地上的呢。特色个上头那养起啊，就做什么那讲究个哩？
1: 一定个。
0: 好嘞好嘞，你那看到你养起多种那盘把家进步个。第二期呢啊，当种植点这个这个啊，打打这个么子的蓝皮啊蓝香，哎，不定个什么啊，打么么子你怎么做个么？
1: 一定个定个。
0: 好嘞，提前个打回那啊，种植个短期么子的，种植个养菜把么子，就让个当把可能的养起种植这个的嘛，好种嘛是呢。아늘은자팀마치소중마시는너도간지나저리오고뭐
1: 네리리리
0: 아라아라아디한신이걸리는락트가메나코나소중마에나아지타코나라무랑땅아더니다주하나랑그건주고나지니건주고나타페나주점두가태소나야다주점두니야도장도면사게점두가태소나코나칭이뻗다그게지로가이사나요노랑코트나주고지땅티지기니초다안점지그거자서자랑코잠바메나다즈 따츄랑 게 라마스기 덴트쇼나초 덴드기 츠부미니 덴드기 크자미니 덴무데라
1: 네리리리
0: 오네 사마토피이추 니엘음 소냐나 따라니 타켄드나라티 양아 덴도 로정도메 산드니 양 덴드기 츠부스게 마스고고모 따차레즈드나 따트리 이추 칼라 망치아즈기타 리스네 소중 마이너 그나 덕트메니 장구디 오타카즈나 따랑쿠 하비파글랑쿠드 메지나 쿠덴 쿠다스 덴 덴드 덴신드 쇼미
1: 네리
0: 데드나 크겐 소지나 춘차 키트나 크게 요크스 정부세나 전체한테 키타지도 있는 말 정원점 좀 들린 게 작품 밀라카나 그게 사우이즈 코베타추 녹화가 이사그 랑코트 하나 조지 땅 타우지 녹화 인스타그램 랑코트 라마치나다 좀 되게 치고 오는 말 너도 다음 치고 좀 되던지 쇼한다나라 타모세나 그게 땡클이랑 진짜나 따티 안지는 진짜 추우랑 그 삼세 뜻이나 뜻이나 되고 말 타모세나
1: 예리
0: 알레 또 한키 땅 영업 좀 두고 라키 아 영 왜나 좀 두고 로장 로메면서 티포나 아 다치 아 마방 크로페나 당문 조그노 하나 조지 땅 쪼코노 뜨지는 조고데
1: 네리
0: 오데 더터 탐치라 소중 마이나다 지금데 고노 마타 덴디 그 차고라 마스 고노 손타나라 다치는 그 시트가 키고노 마케데 땅니 오타란 그 카메지나 콘덴데 그 던지 쇼미리
1: 네리
0: 마세 고노 토마테나 디 한치니 따트레 추 람스나라 다 람트긴디 아 저저르무라 수방 인진 마트나 아 다 녀슬마가군 근데 콜롬 제군 답변은 콜롬 제라영 영크게 들으면 그때 또 감진 마시 됐다니까 콜롬도 강조도 제군 단조 그 알람 코드에 전화라 제출도 그 니가 카탄 나게 됐지도 그 너도 감진 마시 됐다니 제출 가군 니던 가군
1: 예리
0: 이 한신이 로머 가군 로머는 더 가나요 시그 따톤도 잡힌데라
1: 레딩
0: 착군도 선준이니까 하다 제가 어네 따톤모스나 로머 가군 마마 저는 진짜 도적 마시나
1: 네리.
0: 근데 또 도움이 줘 그냥 요는.
1: 그러나
0: 추런 게 리센트는 야라 연구 누나는 추런 게 말았어. 어든 더더 탐질다 기초 좀 맞는 듯이. 디안치니 아 랑크란 손지나요. 아 딱간도 좀 요거가.
1: 네리.
0: 방모세나 어찌 랑크는 요거 준다. 저렇게서나 나튼 좀 좀들 못 추런 게 랑크 손에 요사도 잡잖아. 되게 이렇게 뛰서나 나튼 치부들. 너 쳇도 잡는 너 나튼 돈도 쳇부들 그래 좀 뭐잖아.
1: 네 딩게 딩게.
0: 박회나치 잠바글 름고지세지. 연아치 람도도 총아동아치 런게 돈도 총총도 쳇다 람든 켈음네 마스마 켈크기 쳇다 세나다트 에추 선진나라 바젠던도 칩삼고고 무장게 돈도 된다고 쳇고
1: 네딩게
0: 좀 아이데 땅 런게 스텝데주 코나 런이 코나 삼데 땅 따친다 마주아 따름드가 부작다나 오 따치 잠바드가 따 나튼 탑친 조가다도 못 마는
1: 다
0: 회나 추 나빠 탑친 조크시라치 아 따름드 코가 저도 나빠다리 마맨 칸주 못가
1: 네딩게 딩게
0: 빌라칸네 추 자쿠 텀글라케 리네 추제레오나 연돈도 탑친 그러는 거라 연주원스 알레 알레 대한신들다 아 영 랑쿠르 메마탄 칸드드가 군 대한시가 아 년카치누 돈다더라
1: 대딩
0: 알레 알레 대인비찬이다 아 락트가 메라 랑쿠르 코나다 하트는 년카치비 아 다샤프즈라 참기기 샤프즈 이누트 아 다 자체 칼라나 빙이 버터지 키고야
1: 네리링 오마라
0: 알레 도메니타 락트가 메라 랑쿠르 코나 아 딱기 차박이 손이 다 좀 좀 된 된다. 참 그게 된신 급히 거기 위에 땅겠잖아. 아, 딱 그러면 이자라. 또 이기만 지금 차박자님 맞죠? 아, 그게 타겠다. 님 좀 하면 끊이나 조금 뭐.
1: 네리.
0: 어디다 켈게 더 키고 chu lak

0: 통티 용리에 그땀 쓰라랑까
1: 냠 카나바 통데야 땀 쓰랑까 시베 참비 능데 마치 체남라 예 냥트바 진짐시데 디럽제 리흐 서밤제 시바데 집실레
2: 옌 종기 사르지 님초옌 제거 소르나루니 제거 셰브질리와르 땅조양가 닌더르 잔고가 먹은 특당 장줄라 먹은 특근 고트데 양더비 차스제 카프슈고 담보당 산루 장줄당 응이토데인 츠제 산디람슈 로르치가 셈치가 마망라 샴더 세비 자위가 먹일 아랑르투 바랑플당 가츠름 바스튼 제비 샤즈 사르투제 냥르투지 낭투노 쪼르존니 야안제 냥르투 소르총시 스태추슈제 시진핑가 단돈 야안냥르투노 등거 삼비 예시 가친시게 연비 머릅니 머르와르 진진시기 타블름 사르와르 야안냥르투데 일디리브가샹 로르지 예능단비 머릅니 머릅제 공산당미 광르친비 덴큘시퍼 걸홍시데 정초랑리 당르브젠제 야크브르투 든 촌용니 즈그튼시퍼 삼비 걸흑 자첸부 돈초시 제척단비 루보타게 냠바미비 다슴 송요라 송송바비 정우이 사지예 냥르투부 진진시 덴치 토라니비르카 머멍비 레니르시시 야인제니더르 사리영의 제용제 산이소시 다르쿠르와시 양자린당 조연소 사지니닝데 응이우리리당 로르지제 샤이그 참바리리리 등 중앙의 야인의 롱우 지그스마랑라 가실은 바순시비 오통바비 로르다디득 소인님담비구니 양치르군
1: 등가 초친 조업지비 천데 저첩 후자 시진피네 야인자 사지의 내제래 탕멍보라 피작품나뇽에 니르통 중앙리 셔스르 디친지홍라 콩아 산시자 도시부 농을 펴니 난집 단도네 사르지와 간바 등아 공천 당연한 간바 남지 옌 디스급 섭적비 소르지 납정 보등아 조철 납정 보리접비 옌 냥트브네 마치 등가 삼비의 전으로 사친식이네 니스동아 니르니 노래 등가 초치나 등아 니흐바 지급들니 잔크르시 망고르 저첩 후제 시침피네 사르영 얀데 페바등아 거브니 허비 중공 중앙 잡수 주제 징에 네트디 사르지가 님초다 힘니 난치프단도네 당즈자 냥트보 라포치 다르플등아 예 냥트베 다르플당데 로르지제 예르튼 제프든등아 로르지제 아랑글 제치 탑즈자 냥트베 다르플 동아 집시디 당가 초치나 당니 허발리 돈비 아멍은빈 링그라 몸질 용치래 텐들라 바트피기 저첩 후제이 예 영토블라 아집실 당습등아 디르브자 차르셔고데 산시 사클제 페지라 어종물제 아글흐 서와들레 콩기프단도네 사르지르니 냥클등아 아니니 클제 머멍지 마치 등게 고트비 종게 사르지라 울리스동등아 시지컬 침시고비 마치 디흐득데 데라 인릉 집지등아 일란증기 아름바 소시 등어 등 서중기 링근아 저슴등아 간체 글스마 치르등디 사지 그네년 글자 배지등아 아네년 글자 멈어져 좋아 제일 석동제디 디등아 아남바 근데 샘란증기 바등아 아잡주시 그 제체등아 아네년 글자 배지 제공도에 제임족서등디 아니냐 글자 멍멍 참으래 어디에서 집에 소화를 던지기 공개 산실라 종개 글자 등록 지난 듯은라 근들 동의 출래 황을 침비 능줄 등아 디럽자 솔라담브라 손님 시에비 펀든 등아 로르트 좀기라 넓진 사클 때 회어튼 지니바 허트게 높습 시기브래 남줄 능아 제체 부지이 저스도 능의 갑시고 이르종대 예, 영토데 아니니 클제 머멍제 리흥라 칼롭제르베 르글리나 아니스 제르빈 요레 올로치 셈치케 머멍라 샴득 시베 사비아 무길데 다타 사스름 토르근가 예트근데 사와 담부 스킵진 요레
2: 루체 라깅 혼데 yan zhong qi de an sai qu guo chao zhong de ge nan gu de wa ne huan chun jie ga ke jian jie de wa xi yin bi shi de ju le ga wa dang na ma lin ga wa xia wa zhi ga wa ji jie ga wa sim jie gang lan chai yu gang le de de la mi ni de wi deng zhi bu yi rang ge leng gan chen ke ni wei me de li bi sa cha gang le ji wei chu xi de ge qi tuan lin pei ji se dong jie de ni bu lan jie wa dong wi ge za xi Tarkib nguwen chi jia, jiazil ngordig da jirwi gupung diwa ra. Tangrib jian jia rikil ka kiya dungra mu samtung lag zigdi. Jintil ngang bampar njongwi shiganjir jia lamu shigdol. Dima yung jia mari chanhim gul chukbi yungbab nishtung juja li gul vzirtung jigja ngaksimni. Nishtung nyer nga li gul nishtung vzirtung ngabja warmpar. Nangu dewi bilag gaxa ni lo chuan jie caidin khangji rabi war. Deni mei zung ge jekam war. Tarta tuan kong la zi cikdi caidin shang li dopchir dangwi shanxi saji jie mi zhonsib darbi jie xonim dambi di zi si njirjin yo. Caidin tuan li macheng ri ri jin darni nenyang ke jie mang cuk jie danlang bampir jie ndagjur dambur njirjin yo. Kaite mamang la deshchil chimba na yaya nyang tupje thumi samdhin yinshi jo na. Rangshtub rang paltang kashchil mbathab shepa na yaya nyang tupje chikhsalbi rangdang yin. Dirib sarwara rangdang di shanshi ga chanchil rang chiga rangshtubje stopkhi stambu shikdan jirjin yo.
1: Xiyan jia omchil shimjik khanga dagshtang khangwi nangda. Shimjik sarpil chobi nyamchana rangmil jia lamma danga homa chashir zongne. Dagabji bishi babjili. Jannanga huantun jia uhtulga nye barchi jia dongi lalga delinga tanjur bishi di. Warnang dawa jangtong si bie lagzil jia amagichil mangbu. Jafji huantun chichilda lipsil jiga yuli. Gula shawi chungchula langkur jia nirchil jirchi chihi jia tongjil dianjah di. Fashi chantu rigdana bzocha ri. Ptamri dichul jigranga Mamala tongchil tsamti rangil jenchi, tongchil lichule vjachi vdanchi yana jemtur dangwa masli. Chungki tsungchul langkuran zamlang da korchib shepri, dagshur jia amangshav dambu dangi. Tkini chika sartul rangvjin jia tovgilni, sorjin jia vzochchin lirga argini vzochchin lashukbi chungchul vari. Shanshi yi jangrig lafdini nishul dangi, jangduk nishil shidi. Rangtub rangpil jia sambiag nitsil di, jinchil mebri, bichin toyi peji jia, xoonim dambi laglin da jirbjin yuli. Tumi damja damba dangi, liu sarwa yangpjir zomi. Lorji jia go zomsa sarwa ri. Zhonghui wudang womo yongji, sarji gijirji jinchil mebri jinzin dangi. Batub nyangtub kirpjil vjibjin yujingi. Chungke lgija dangrub jantan jirwe vjilchi talim sarwa ri. Jakwa tobdan zikchin dang marif jatir jia liag sarwa babin dribzin yuli. Re nyamka namba, gongta cangmi nyamba na yan nyangtwa jinzim shi di, dirib jia liag sarwa mda shi ba di yin. Shuni ajiga sentim shi bi cangmi nang shi ju yili.
3: Chi chimchil shesim batir nga chi do khir shesim gol echi ke sentam
2: nyang khlan ji thong di echi ke sentam she bi chan bei nang de nga chi chen nam la chan zi jian ni ba zal halim la song chu shi shi ba de ji xian

지나 더줍 셰비에 니바 치치를 팔요래. 살림 총에 아짐 틀라이가 반대더래 머름니에 머름스 아진접시. 아이바 짐 큰제 고자 가르부치르요나. 아이바 렘 큰제 릉초 달라와비오모래. 온정아 슬렁은 밥츠가 응어통 소에 정이 습지비. 소롱 권이가 녀트 먹고네. 총품 토라. 타슴 디빔 토시비 가차디 능돈라 남이영아 기르와미네 살림 점니 롱원니 흥구리정라 맹쿠르젠 더직등아 머초젠 던즈 제터르군나영아 송킨자 단송라 남이영아 차바미네 레니엄 크남바 대출적응기 다통제 긍중 세슴 렌츠 동참드린 조에 렌츠디 좀죽바 사무 체릉등아 Zomzhengan kirwa sonim cerang dangay tsomu jile. Daklwa pshiglo yine. Jechib daklwa ngangzhag cerang dangay sonim rinqin yine. Cengbun jil dangay ladu nijie donzib xin yine. Dadimu.

야, 저들 신잠제 형님이 나 청국지 쪽서 최초 정마 내모이나 조시단빈 혼조로 문다근 열크가 전에 다양 초청마 나초 탐마강노게 히르크 제라 청충머때 소문 오스클 롱친제 나충스베르가슬 타통렌스 능네 한든 좀송 나이나 렌스 능은 돈슨바 아침으로 저인.

야, 뜨간신이 데릉 티바 가르치크 참바 중문대기능아 라든잠나 린슨데 년기요나가 주보 총총체천나 아른게 스탐하치기 타크 전통음지리 영릉게 스탐치 이런게 응니도너게 스탐치 긍릉 자직시에 큰거 주보 총총 어율 그때요나 스카프통이 린슨 타통게 스칼마 카프르등 용브르 갈세시 참바슴바 르비 가르콩근능데 아직 주보 총총처 등 주보 총총치 파마 남브르 영 냠주 끝을 때 첨성 소시 타가 희샤리 시비 챔는 그 첨성 역히나 간자시 영이 있으니 첨성 소시 타가 희샤 통시 고득시 열 야 나충 주보처 디나 디른 그 잘흑빈인 그 나충 시비르가 슬 타통 린친데가 능든 도디가 군인 오초지이나 공슬진디 주보 중충초 그 틈틈땅 어참그 야 디른 영 린친 타통 그 시끌름니 아치땅 냠트 포세가 공성 아로지스 이렇게 그 주보 중충 유나 파르신도 린친 타통 그 시끌름라 페이퍼가 쓰시 린친 타통 근거 가브릉등 그든지 즉슴니르가 섬든 안화당 그든지 즉슴니르가 섬든 뜨기노 주보총총 참마가 일라사위리 좀 요라

0: 이다지 단 남농절이 더실줄아 향이 카실이 활랑노 마셔 아바라 아르가마니가 향이 능나 치리 나오지야 인조 아바라 아르가마니가 샤자가 송이 그니가 탕찰리오노 그스젠가 아가마 스캄카그스탕니 응알시리 간일송스 아바와인 아자미능니 응알시리 간일다요노 그스카테다 아마가무가 사르크르 가니까 마르가 아자미능니 쳔릉이 스캄카 알릉이 조디 아바라 아가마니가라 냠기 지땅스 Я тобо чонгчонцо чэти абаатан арнгама зэргоноге рэнгри ууке нгэжинг тамжилнды гоньонс Я ачигэн дэнжамна тобо чонгчонцэра гонгэ баатан ангама зэргонон дэтэн дэнжави тамжил мнга мнга гоньонжрела Я тена тепа гаштик цамба чонгондэжили чэти арнгэ 제토총총초라 양나 아다든담나 린슨데니엔게요나가 두보총총초 냠출샤 안도까 그대 티파가스티크 잠바총문더질리다당이 두보총총치 아릉니지 셀키위 스탐질등 어종 셰파등 스탐회 똑과등 감츠 카클라스 꽈지르 두보총총초라 냠출샤 안도나 Харсинтэ линцэн татун гэж гавс линцэн татун гэнэ габранжан тгэдэн чи тгсэм нэрэг сэмд нарнгатан тгэдэн чи тгсэм нэрэг сэмд тгэ шгэлэм дэжил датанги чобо чон чон со шэна чонни мэ цэг чэжи арангни чэ самчи тун тун дэ вжалэм датанги нэ чо зом дэг цо чон а хэкэри юн наян чуга нэ чи чэчи хэкэри юн нэ гэ 잠치덕거더니 아담씨 유비고니 조보총총남게 현름덕고르샹이인
1: 조보총총 나라 나와요르당 니체라 몸츠르치위 흐담질라람
2: 조보총총 나라 셈바요르당 니체릉 예흥조비 제르르탈
1: 나초 냠데 나충시 비어가 찰던조
0: 야초보 총총처 데나 국내 아직의 조보 총총처 아바 땅아 가마세니 정리우게 응거진가 담지스셔너리 야 데나 니토닝 나치 조보 총총치 그리용나게 알탈릉나게 잠치득거 처니 소적 총총 어도르지 니마그셔노가 총총시비 고르실세니 세바통스가 냠게로뇽 통식샤
3: 응냥아 도르지 니마세라 응샤피 캅싱아 총총시비 고르실라 양루스위 제바세르 제마흠 제마흠 제마흠 로트근단 피엘라마 쳬레 이트근단 피에파마 쳬레 나트카이즈마 쳬레 로트그세쿄땅마 쳬레 최치가 아클라라 출르 나미 고구자여레 최니와 가니라 출르 고구제 코련여레 최스마뇨가라라 출르 나미 범범능여레 저러여 호라냠자일 딩냠당에 호라냠구일 말아치자 호라 고르카테르 세이차오 호라 권제여 아마 마루카치라 아마 마루 삼텐드브 능가로 서치소나 티총가와 답야고 르총밤발야고 뷰테오 노야고 캬카동바챠야고 아미 마르지세마조 청마가요 제트로엔 청마 기자여빈 청마 아미 지트엔 아마 말리셰거라 능가로 서르제치거라 꼬리 가오르른드 아클하글로르야인 꼬리 담체 보던드 게르겐담피로르야인 꼬리 샵야 충첸드 아크헌부로르야인 꼬리 녀다 찬드근드 쩐쩐파미로르야인 거리에 냠이 덩거를

야, 형님이 나 청물지 저거서. 샴든지 참덕난바. 디난 지기터랑 아서 데른 그 나 총시비르 가슬 타동 린친데 그 지기티 참바 르비 가르쿵 그 나시기 주엘. 아래 디나 데른 그 르비 가르쿵 그 참바 청원도 질다 땅이 니 조보 총총 서땅 조보 총총치 파마 남버 냠줄 샹도비 참성 호시 타그 히샤인지나. 철림 받지 드기저시 노그 참성 호시 만극 쓸고 노그 회찬다가 능거인. 고찬데그는거 능든 긍식이 인더세나 시비 셈능거 참성 이히는 간자식 인슬 셀고노거 희샤 통다인 야 나치 삼로 십다당나 시비 셈능거 참성 이히디 간자식 인자릴 시피심능그참성이역히는 아파쿵 아마라 동화치제대인 쓰르 참덕망포시키 시바다동 로나충신 저잉 슈토탑그 메그 노크유물 온정 시바근용촌는 뭐 다르마리 어눈부인라 시피임글음제 직튼디 하무근영니 뭐 다르마시키 뇽토 세트바시 영 사바니 마레시르 콘칠러 게르긴시키 콩거 로문진자그 로마츠르 참성등 강화게 제벌 지인비 저츠시디와나 시바 멍보시키 런담을 디초제 시바시키 게르긴 강화등 참성게 제벌나 참나 아파등 아마율 강화는 강화자미 노거생그 아파등 아마율빙이와 밀 지란다비 게르근 할리송 레디 시비 므글름제 샹이는 나초 뭐 다르마 초등든나 정히 간나 통거 제치율 시비 므글름나 참청나 아파마율라 아파마 미비 참청는 공화 잠든도 바리 레디 참청는 뭐치 리컴 소비 스타니 시감 Хцеван арми цурхи нюнсаши гинна. Дэрэ нэпэрдэ шэнчим юэла нганчэн юэл. Хцева юэла карсэчэн юэнгэ. Амар жэншэнчэ пама вэчгэ джэваджэнэ цуни шчунсаши гинрэл. Кэдэ мэмэцэ кунганэ сардугэ румшэ штунгаши гли чэйэн марэл. 데나 침성는 지르다와식 인남 양나 시비 세는 그 침성은 미역히 되는 지르다와식 인스지리 아질 착비 강침등 세는을 제 젠차 공토의 글렁쿨 지성 치위 메토라와 등 철칠 아정어 속다와 인스땀 시비 먹을음니 Dendashik shtani yimasiddi. Shibi mglimje chimtsang yikhi dina. Apa na ama la dungwa chi xing. Apa ama na ngacu la dungwa chi wa. Ngacu ying apa ama la dungwa chi je dirtawashik yinjiril. Adirchi dambi chimtsang chungma jakhi chi di. Onjing adirchi lmebi chimtsang la. Adirchim mebi rì mangtu yubari. Pamani nè chimtsangga gawa nìmbi chani. Zadin jawa zangin jirgji shibi carlung la xixin zangin jirg tipsi badi ngaci ngibirta hagogi. Kedi zadi zidong la gichu khurci. Chagish jishchung deng lusu. Dewi jing galichi wan shibi glorik carchi la. 한 남바 테바디오 참성근능 차그등 잔지지 고스급 멍히유큰등 잔히 사프힌조큰디 파마니 임바리 그때 파마니지

야, 다든담제 형님이 나청 지적서 등 나청 지적체 샴든제 침득남바 공리대는 르비카르쿵가 참바청운드질다 등이 체남브르 냠출시비 침청소시 타가 깊샤는 시비 샘능가 침청 역히는 아파쿵 아마라

대형 너 디디셨나? 파근 시기 아른가 싶은 능위 렌트제 톱소 역히는 시비 아마라 시숑는 능제 대리 뜻이르고게 영 초기 삶에비 시리 촌이 초위 원미제 셈신은 신침 등 브그페 저실 등 쉔직스 그니 탑비 고리금 먹근라 저금 등 개영능 탑바리 저금 등 개영거 촌이 나선비 시바데는 아데스치 담비 시바시임바 고트레라 야 테나 디초치 강기 양데릉게 나충시비르가 츨타송린 신나스동츠므드닌저 린츠드게 좀즈바당 돈츠바 노르초당 좀즈간 크바 하자자키 스타클바 담츠초당 제칩타클바 응적체릉당 순므린친이인 탕지미린츠능 나초 양치르 차용 다디모시

0: 진행당에 다시 공리시는 접진도 결혼 소지나 아 시라는 그 소자 제목은 다시니 시라 송다 등라는 그 파일라 송의 파인더니 다 종리라 캐릭 쇼인데 바바이 다크민지나라 시그 점지 요관이 토요니 너머리 뒤도나다 그주 주 달호전 제목을 그 시라 다시니 송나 랑랑 그 리킹더니 다 군주지나는 그 소자 제목이 정로 그 첼리다 아 저쪽부터가 시라 용이 언어는 그 지리 시그 라카인난자 영나 총리라 캐리난자 너무 그 지금 쇼망아즈가 삼루 당나 초니 너머리 뒤도나 초랑긴 손지나 다 갑도 때지 릉그 리툴 지난자 영나 릉그 총리 그 갑쇼군 자 우치스기니나 디한치니 다 로터 제문 타르시니 셰라용의 총리라 영나 켈리 영나 리툭 그 쇼군데 바파이 주그 근홍도 치기 긴 도문 더중이 테니 갑다리나
1: 오야 도즈 마트니 다 근데 리툭 그 갑쇼군 아카니 땅아서 오좀 소나 저거 치는 이렇게 하니 리칸들이 보는 다 타오들 아 담이 맞추 치는 이렇게 하는 땅포 담 소노 좀 봐서 좀 사유 치는 이렇게 하다 오좀 소나 아 땅아 추고 리에서 또 오르가 다 오좀 소나 아 다 토칸하는 닥 사춘자 다니 다 칸친 지르조 아 다니다 정도 사정라 속과 소위 다니다 칸사가 통길이 살뿌리 있고는 또 무슨 다 돌돌이구나 아 달리 엄마 추천에 견다고 리카 쳐들이고 그러나 아 다 사비 돌이 알리 현린 관리다 속과 늦은 거 비슷한 리고는데 당아 추천에 동 추천에 간 동무가 레버지 잡고는 너무 무슨 뭐
0: 여리
1: 아 다니다 추가 네 정렬 강의와 담 손은 정말 시비 돈지 서프트 정렬 강타고 좀 손주리나 아 당가 추 장리다고 좀 손주리나 시비 통고르다 무슨 바이니 아 당가 통고르다 무슨 바이니 띵이텐데 아 당가 추다고 좀 손나 독자 제문이 정노인이나 다가 다니요 돈이 돈 다 다티와 또 사차 소소 때 독종으로도 손노 그지르면 난 작은 띵이텐데니 아 장리나 양 지금 너무 많이 노가 아주 통콩 무슨 바이 요노 Dingitendeo, Narjun Katazon Sonan, the Sartri Jurion, Dingitende, Liskaz Vidali, Sarni Liskinaton, the Tachugunimatu, that Sarni Hunjina, Sarni Mansuko Hunjundaya, Gonakan, Tanganitendani, Tondra Tonjugunda, Yanchi, Machu Narjunka, Tarsu, Sota, Simu Hunter Shimda, Yunu, Narjun Zatazon Sonan, Derka, and Gancher, Ingan, the Yunu Mazatanita, the Tanachu Tazon Sonan, Sono Sinoshi Tonji. 저희 국정일 강제 너무 국정일 강제 동굴이 당연히 뭐 추가요 사람이 혼주나 리서정라 너그 사람이 대화 가시 냠주다 되게들이 다 마음하게 어찌 다 같이 일을 당신이 사람인다면 어찌 냠리 강그 스카이달이 사람인다 오마르 등이 텐데 어찌 어디 리스카를 강라 강스 리주가 차지도 모르 뭐 아더니다 다 통모를 리스칸도 되고 노 통미 건선데 당가 강이 치다다지나 나라니 타우던소나 총리님이다 다니랑 카랑 소진한 작다니다 아랑랑랑 그냥 주라라 또랑 보이주 삼동도 나 총리님이 파치를 로징이 다시는요 그 나 점심 차려야지나 너 징이가 다시 때는데 나 도착할 때 손 빠서 파치를 다시 얻어 줬다 이모 점심 따라서 때니다 다니 아랑랑 나랑 아랑랑 그치 아랑랑 공부 아랑랑 그치 돈나랑 아랑랑이 텐다니 지금 라스트 그 삼동도 요님이 스팅이 되더니 꼼시도 못 맞아 치고는 거 맞았더니 다치 통보는 너무 맞은 거 한두요 배울까
0: 여기
1: 아니다 총리란 등이 텐데 답셨던 건가 통장을 많이 주종다 야는 그는 그 뒤순 등이 텐데 뒤쪽에다 가라 가서 위치리다니 사근이 고는 게 다 통지기 나란 작은 등이 텐데까 다 주고 쓰는 거 총수 총하는 거 나서 과거 총공들간이 대입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 주스타르다 쇼니 아랑가 대화수 이달에 대니 코르 대화르타나 손 딩이 텐데 칼라칸숨 저 셔츠마다 대인노 마지더니 딩이 텐데 양 칼라칸숨 그 냠뇨라다 칼라칸숨 수요노라 아랑기니 아랑기 타우전 존나 토마니 단 딩이 텐데 아가프숙라 너가 근통데 디라시다 됩니다 라시키 치도다 제주 좀 좀 무슨
0: 네리리리 리리 리퀄린치다 로중남 바조게르 줄렌친데 냥기요나 그셔 럭슴린치나 존이나 그게 포마이 녹갑 토네올리다 지가산 지금난 자가 여긴는 너무 기티 춘도 비샬달이 다 총 니르조라나 그게 총리긴이 텐데 냠뇽지게 리서 주게 제라 바파 로밀리는 더존 존이나요 그쵸 달로 친내오는 거 로중남 바조 존이나데 디긴던데 라는 게 지금 마운반 총리라 켈리글람 칸데 지게 지금 바파 삼고는 요나 너무 그 지금 냠뇽 총총이 섞은 게 진짜 다 하진 그 가챔보르 되는 그 근데 그 수업 섞으면 진 그런 그 냠뇽 사건은 너도라는 그 소중리 준다 하진 그 가챔보르 대한진다 지나는 손이나 그 리트 땅이나 그렇게 총리 그 갑숑 된 조주 그 토마가 그런 건 있다니 지금 손틀 신 신이 쉐라요나 그런 그 리식 그 나튼데 탁치고 시기들이 이글아가니 저런 게 손이나 파인 조슈그래 파이 그 통콩도 외출이죠 닝이 탈라 삼도 땅노 너 소수니

Ari setting sangkalan ni dengan gelan sendiri nak sih, dan tarian lama gelis sih dengan lego sarpel sih langsung dah tahu tu kau pergi dari, cungun tu jumpa tu cinta itu cungun itu kang dan cungun tu segan tu sih di tuan tu sih sarpel cinta itu cungun itu kang, dengan ganjil ba, kerja laksam dengan cinta sih dan sih kan tu dari, korang ke lupa cinta pun tarian ni, sih ada songi, dah orang kerja gabung dah tu, lihat tu yang na. 총리 켈리라 속한 딩이 탈라라는 게 지금 바빠이 노 니쇼고 냠용근이 탄다니 야치냐 그나 봐서 갑다즈가 막 뿌리는지 대단한 주 다 다론 선진아 영 가성 되는 거 봐라 영나 다 찍고 된 바근은 달라 호자 제목을 호통나 봐서 선진아라는 그 호자 등이나 아는 그 첼리 딩이 탄다니 탈신이 셔라는 그 다시 똑같은 내용이 랑그 리시 영나시 조건이 샤와 강스가 접지 나 소소니 탈라산도 당고노 카톤 모자 기억이 되는 게 되는 센이 나지 다시 로마가 리식던 리고 살펠지 랑신다 타우트 고르기 달리 니난달라 아치다 그래서 학습을 인친 데인지나기시 잔디 달리 더 크게 랑그 리토리노 연아 로트 제모 다시니 시라 용이랑 그 총리란 디람 카식 노기 냠용글라 카니 게치냐 그 남바조 갑다리는 디쟁글 호트 남바조 선진나라 아랑 그 시츠코 당 시라 용이 달리 시크나튼 치기 타그초 이긴다 소소기 탈라 아지 삼로란 다탄고노 글 호트 남바조 그 다 총리와 연아 켈리완다 더덕 냠용더조 롭종리인데 좀 선진한 하정 그 가챔보리 현재는 그 소중 망아즈간 선진아 랑랑 그 파인나 랑랑 그 켈리인 사르톨레 고는 더그 쇼크지 파이 그 톤쿵 위출레 지간자리오 근데 중에 탈양 저기 지 나아적 존데 선진아라 하정 그 가챔보리 이양그 조다 혼조지나 켈리와 냠용진 영나 그렇게 총지 로망아 잡는 그 냠용 의원이 너무 그렇게 냠용진 그 길긴 망아 그 다 저스군 총리 그 냠용도 저런 그 되게 롭종리 주 고난바 그 그렇게 각한다 저 런런 그 지 롭종리 주 너 소소 인지나는 그 런겐 손지나 셔르시 똑같은 아용 켈리라 총리 텐데 지 저따리 답그다주 너 손지나 하장 그 같이 뭐다 그지 저따 마에다 떠나 샤와 강즈긴 나라 등고 좀 주 하장 그 간들이 디젠 거 다 저따리 준데 하장 그 같이 뭐래라 조반한바티나 다양티 특급 응급대는 그 렌슨의 그 참바 동호소송기지역 샬랑 그 참반 더리시 그 참일라 슈닝쇼 로링 담비 등가 그 참반이 나가시죠 일.

야조바나바캅톤디히르크 나데랑글로르냠비당가가 삼반디낭나양녀리토아르가리코브디달리토안딜렌토츠다르테팀디크샤르감부주이토아르가올렌토송나샤르강동우라

0: 그런데는 초년부 중학기도고. 또다른 시고고 또다른 시가.
1: 뭐시가?
0: 뭐니고만요. 저거 진짜.
1: 아, 레티는 저 가르콩이고.
0: 네, 가르콩시.
1: 슬랑그 흥아 흥치르고 절이 흥아 흥치거느리야 자랑 앞친 흥치거느리 흥아 흥치세고는도 되게 절이 가진 것들느리야
0: 어
1: 절이 자랑 앞친 흥치거느리고
0: 어 절이 자랑 앞친 흥치거느리야
1: 흥아 흥치세고가 흥치거느냐 흥치기도 절이 자랑 앞친 흥치거느리
0: 야다지그
1: 당후이디 츠칸지마다 어히가 처마체고나 가나 랍고 야, 저 마치 가나 랍고 저가 말한 거나 템고 어떠는거?
0: 원래
1: 다 고민하고 있어. 다 이해나 와 그만 용기야. 나 리리리 크메키야. 야, 니네 데랑 글랜스 나니 샤르가르 마탑 탈렌스 지마나 아시고 가스샤 니급 데모.
0: 야 데모.

레조브나바 다롱 디츨 담즌 디츨 담즈니나 그 줄린 쳔나가 다롱 촉부드가 찌크 카프른데 네리 탑크 가르마츠 담바요 그 가르마츠 담바가 나 그 줄 저 안간디 렌타비 츠고

0: 레그줄엔 센디나가 시그나 가진 특급된 직 듣습니까 섬든 능아당 특급된 직 듣습니까 섬든 직 특급된 직 듣습니까 낙섬 특제가 그렇게 막 카프리온 거고 특급된 직 듣습니까 섬든 능아 특급된 직 듣습니까 섬든 직 특급된 직 듣습니까 낙섬 특 야 로봇 초대 모이나 왜 아, 고거. 왜? 아, 고거, 조포.
1: 고거.
0: 주태니, 다스터가 지금 마사기야. 카프거, 다스터가 지금 마사기. 너네 사우즈 마코기야. 아, 고거. 아리 도브나 바그주 카퍼트란드 땅나요 다르트그라드 샤사 다르트그라드 쯔게드 담보인사 워잔드 메사 도모드 카퍼트란드 하정가 쳔보르 줄로르 레비단 카게 잠반디나 조포 망아 시그 마탑노 그쳔그 양 다르트그라드 마사니 카퍼트란드 그 시그 다르트그라드 담보면 산도모니 카퍼트당나 그 디츤드 톨기노 마르토메 그 디쳔그 렌스는 아시코노 그 카프톤디 다르트그라드 쯔게드 담보인사 도모드니 카퍼트란드 하정가 쳔보레라 야디나기 조보드가 치크 카프나 닐리 야 조보초 데모이나 왜 왜 조보초 데모이나

레조브나 바그조 니능아 카퍼탄고노 그 카프토테 랑그 쯤나 지코노 그 다드잔데 그 카잡탕이더니 다르트그는 더 담보인 사고잔데 메사도 모즈니 카퍼탄 주나 하정가 같이 보다 마토그주 영 디춘데 촐르기노 마토메크 디다나 데는 그 린슨 니능아 그주 영 디추란데 그 조부 남버 카퍼는 넬리 마토크 디나기 실린슨 지마가 능아 린슨 니능아 시조 조부 남버 그 카퍼는 만테던 헬리 주이 디나데는 그 린슨딘 손진한 디츠그은 그 동침다니 조고 린슨디 좀 증간 커와 살자자 히든 아 좀 다크로 왔담진 소 시킵 다크로 와 응터 테랑 등 손은 머린 친이 나납집 야가나 바 좀 그런 건 제니 당지 밀린 전화 조사 연결 자 히델

0: 띵에트는 갑다스기나
1: 원래 다다 다르크 나그진드긴 정도 때티스나 다 정모션나 그 다르크 나그진 지나마진나 다 망치와지 좀 전까 탐치고 다 근데 소프트한든드미 오늘 뭐 소프트한든드미 오나 다 소프트한든드미 치거든 다 소우 다 다르크 그린드 체크 다 다르크 그린드 샬에서나 나나 그 다 다 소징거니 세콘 터치 그 그거 또 뭐 망아 요는 말다 메진나라 다르 영어 좀 조금 페이지라 니런 거 그 다 고자 망아 파티죠 디나는 그 디니 자나 쪽거 에따라 다 디나 자나라 자키군으로 군집이나 디나 리니치 옌고 그렇게 섬르케 그렇게 이제 찬닝군우 니오메 그때나 다 섬르케 그렇게 마주때 그가 키고지나 옌다면 다 그렇게 좀 속도 안 바고 그때 더시소나 다 저런 게 없고 군집이나 실리크 사운드 구지지나 모양 같은 그 비슷한 타우나 그렇게 왔고요 제이크신스 필로스 같은 타우나 영어 그 기왕 합시 그때 망아적은 어떻게 그 로마 구축너리 아르기 붙는다. 다장고다 다지 다크다 칠기 상지 상치 세지 말. 장고다 강르디나 다 노숙제나 상위랑을 그렇게 너무 나아지고 다 다크다 칠기 다 타이미 있든지 뭐. 그래서 던정으로 장고다 타이밍 한 거 말이지. 타이밍 한 거 되지잖아. 역사도 그 말이지. 타이밍 역사도 있나 좀 말. 저거 소환되나 다 망속 그렇게 소환이 되시고 뭐. 티나네 다 다크다 그지 다와들 또 시작은 요 메이크. 그렇게 소화가 망하게 되는 있다. 그 마치던 양나 마치랑인데 딱 좋은데 좀 하자 같이 뒤 나니라다 당럽 것좀들 전화 딱 좋거든요. 다 년도 소자고 녀글리가 녀가 됐지. 아 녀가 같이 죽든. 아 마치 아 됐다 마치랑인 듣다와 좀다 치거든요. 딱 그게 우그 지금 조금 배지나 죽었다. 우 대했더니 우그 좀 그렇게 배진되다 갑수가 살아 녀치를 봐. 무슨도 그 다다 다르 그 니스라티스 못 무슨지.
0: 제제 따뜻한 렌슨 지그르기고 데솔라인 톤다 뜨나 간럽은 지그트링이나다 사르치 솜바 부터라 아른깁샤난 돈노가 레바라 몬든 쳇고크
1: 따 레와 치그드나 따 멈쳇다 따 나른기라 진짜 존르르다 틀리 런기라 치 샤쇼라 치 티 따 진짜 티 쿠르트 카다익 돈노다 따 트라모제나 따 소크 따 존르군도 따 페지 숑니 로마송 온 마르 따 텐다나 치그드나 고마 진짜 좀요 그 랑차트 파 랑카 담시 치나 치 간리 Tena ngayor ta dhaun dhaun lakhtan ge ta dhaun rukh zomr gina chukh ta maayin baag kirge ta jishtag suntum naachog te kirge sirtayi ta tar ka khuyev langay rangan dina gha tsara ta chik sirgo talay rangal gita kina chukh nari Ti maazi gita nga yaa rangge na gunchi gita re khuyin chukhna ke sirge dong tao ta maayin baag ta chik khuyin chukha mantruk tamjeh tao ta maayin baag ta chik uzo nawa sanji ge kirge chanir kwa gina nga nara yaa chik tsara lenjiyo nari Tachangu lasukwa rangi shindari ni, rangi di nangata chiketa kai chi, ta khunzuk juna chung gwarawati chi, gwarawati chiketi lakshitin dunji. O tamuzka mazika tangani ta chi waka sumtara rima rima chindabju ta maayi waka yenangata rangi, ta chi khwecha manga di, sandu manga tangi, rangi sumtinu ta yangra yunga kirti ta zovchi gyayi, rangi yashigini, rangi yitsumgo ga, ani ne chiketi tangaranda ta relaan dochiku tamu ga kirti, Tak cik sergu nere cik nyangtuk ketang ni tak mentet tak sasumina cik dina tak mawana pijin jong jir tak cik gajina ucu wanda ngan zik ngerti sungo tak wak kerke cemsukun korigira huamjir kum pijin da cheme nara kerke somrigira jirchin da hachin tak ngunchil gari rak shik jachin bu tak tar sungo ngunchik jing kiwaar ki wak tak tanchi rak sungbo manga samunu tehtina cik dina kerke 하층가 그렇게 다 숨게 딱 그렇게 organi 또 무슨이 가타나다 치거든요 다 지금 조조와 그 토조와 그 코트너리 일단 또 어떻게 통통까지 다 멈췄다 아 그 다 이런 거 같은 바친 거지 또 그
0: 야야야 다 간덕 테릉글엔 신나네 소음릭단 스스과르근 제바 티한식이 이나 소음릭은 듣던 워크 소음릭단 단이 인기나 잡는 소음릭 쉽드리 달리엔 카르다 망부이 지기트르 사르키 소음바포 나마 인기나 레바다 몬든 즈가연도 뭐 요과즈브실 디기달리 테릉글엔 신나연 지기르란타 디기난 지기트르 간덕 테릉글엔 싱급 잔드 단이 이노 양치르 트기지시 신내인
1: 야야 촐라르 같은 체엔도 뭐 거크 신우 야야
0: 야야타나 니쿠다키 델르 야야 nga su len sin ji mi gong zhong xia leng ge len sin li yang qiren jia li yong ta de mu shi ru pa nan ba

0: 베이징지 디스로 종하인.
1: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2: 아갤럭시 익사른기르.
3: 냥쿠나바 체초 데모이나 데랑노 쩨츠치 다드그비치 니랑아당아 르자츠치 다르나비 칩치그치가 워츠치 다르나비 칩치그치가 옌라 가자 프로바이네 슈니 탕디 르자치 산지르 렌츠라냐 브르갑스시 중국 중앙의 차업스럽지의 의원에 심들 부의 보정 왕지가 치니어진 제공으로 뒤질더라 파크스튼지 종리가 좋은바 아마 심들 론치는 다르라 카브르당아 다르지 중국 공산당 측이 롱우 자당 아랑한 코로를 가르툰 템들시 바당아 파키스탄 쇼지 중국 공산당과 중기 내체대 휘저통만비 점지블랑 우리 예문시 바당아 중기 당시중 자중과 냠뇽지리 라 흔흠시 브레리와십진이 오서레 왕지급 단도네 제주로 지시 진핑지 중국 공산당기 중화머르기제 올랍친 우자르드 타일란 반봉시진이 올라 랑초 달람바비 티엠 바난집단에 시진핑지 당직을 공비 차툰 오고 중국 공천당과 중기 먹망제 내차대 랑르등과 니칠당 참비 폐지 로름식도 요래 중기 쇼지 파키스탄 와르지 당크르지리 라 흐름시대 르제충 선진지 냠뇽 냠쭈도 편도 요서래 다르지 이랑당 아메리키 디르묵사르위 제물고 참비 므주일가 니칠 냠십시 바당아 중기쇼지 통타와르슴다 파키스탄지 쇼디 완듬샤오르 잡추르시 브르과튼시 다르지단도네 조시 시진핑지 위크르사클지 쇼디 단지라 송르추부당 근들로통이 탈라돈비 도도 우자당 파키스탄당 중국 자크브니 지 위크름 초크사클지 쇼디 단지가 탈라돈비 딩구르가 이거니 신지사통이 탈라 니파가침돈 요래 파키스탄 쇼지 동기 우르맘 탓던 탄주르당 가족한테 담보시디 사클지 예능 쇼디당 단지가 원지르시 질은 즉튼 라우진지 니반돈 브라리 급시오서레 왕지가 파키스탄 쇼지 디토드 이랑당 아메리키 디르무사르위 지물그니 슬냐십시 브르과진 제시바당 이랑당 아메리키 우조금 제토고바나 르제치 추츠고지 냠드 바츠므시비 지금지 옌라 파키스탄 지대 출력 안안극당 타먼지 니파돈 요래 셔디 응원집시 마트인라 신칠 디너랑 오라카르드 망포뇽기 중국식 진하르진데 파키스탄 속어 올로섬 탐비 야크브드가 당냠데 즈급트나람진데 비 니판 돈플시 진바당 파키스탄 속어 아르지 드림디 탄주르사 모 송진 신돌요서레 왕지급 단도네 데르무지므르 돈드 쿠스마 우정르그르브기데 흐치그네 쇼용니 츠춘 참조고 브르흐나니 탐트기 양츠르 존던 지금으로네 예릉당 아메리키 우조금제 토데 예릉거 자위 케펜당 르장릉거 케펜란 참브르 마슬레 르제츠츠츠고제 용츠브당 아레크당 양참마 종키쇼고 집쇼고 소소당 냠데 디밀라 와르칠메 브르멘타타페 우라컨들로돈들요레 아니네 호르무즘 총각가 르젠든 르즐리 미르트 할수시디 고라쳬비 토르친 콘둔 멈르르 끝단지가 용오른 간송시기 총각가 고즈글리 담질 자크브다가 다가만당아 첨튼케간라 송르춥시기 브르마슬레 르제브치 젠술당아 르자크브 소시 탐응가 렌든당 참기 흐섬네 오그이크르 자크브다 밤니르트 판츤제 므제발르급춥시디 사클지 우덴지가 롬식사르 우르 집드르시기 오그이크르 사클지 가나툰 팔레스타인지 가나툰라 트요비 종키슈고지 사클디 르자급소시 팔레스타인지 가나툰 트추셰비 탈라르타츨 치기지르시 브르시디 나르딤 탄주르지 응거르출베니 나무니 르자급니지 지그지 르닝부부당 사클지 예능 우덴지가 응원지르시기 비 모르클로 동진이 오사레

야자 드신 당괴 형님이 년간 족보남바 따르타 체적과 년음 등존 선반드 월능 천지 번역의 다통낸 생긴 디나 참더니 리기 다잉그 파일지 지바세 얼군과 양지 럭치야 고지 유얼 디나 족보남바가 영 대공의 다통의 렌센데 길대 땅 리기 다잉그 파일지 지바세 얼군과 양데 판천아 럭치 그삼나 나초 다통큰게 카브릉정 특급된 측 드슴니가 선드나르가 땅 특급된 측 드슴니가 선든 측 특급된 측 드슴니가 르나흐슴 특급 글음데 카브릉버 르가스시

야세댕가년 나초 타통킹가 카브릉정 특급된치가 뜻음니급선데나르가탕 특급된치가 뜻음니급선데치 특급된치가 뜻음니급 르가슴 특지긴

야쪽분남바

야쪽보남바 다양디 초거흥거 아치 지금 털을만 하칠 것까지 함무세 얼군우가 라양디가 촌니 데릉글렌신데 지저주길 데릉글렌신데 체릉 조마가 좀지글레 됐던 체적가 년음터 좀 바긴 내천디 좀증간 커와 체릉 자키 땅 스타클와 스탄진수 스체초 스타클와 응적 체릉 땅 손은 마른 친근이긴 다디모

친토와 당양나 필립 치치와드 자충나르글이 요시 단 직뜸 간데 당마슴나 아따 지지리 이제 장랑 푸 동모 제들에드나 아 아마트당 양나 암박뜸 게 손당적이 장불한 거 치즈구나 다 제크브스 종구나다 아마크종스 당마니아무 지르크 장적이 아따 당마슴바무다 나초 침지 정하지 다 다른지는 잠릉 여주수수 나다 침중 거 잡거든 득점이 있고 노게 다 종래지 다 때나 나초 잠릉 게 손등에 잡급 중고노 어때 최초 중고는데 나니 다 그게 잡급 중고노 그 너무 그 란도 쓴 게 당니 나초 중고 잡거다 전나 다 그게 낭록 거 점머크리는 전나 로고 똥수 지당하게 다 너무 그 제초지 총당 아자큼도 돈줄 담비고니 지총이 군도건데 돈이 청거르기니 펜슨 토가요지 되셨군 다 랑득라 차나 영아 동초 이미기 유토코 첨비원님 마친 응르토코 첨 다티 버드 마님버 사치 도치도 송이 나초 청도 저도고 나래 토코 아자큼기 송당적이 다 세지나 축고 산이기 탈은 멍보 영나 이창 멍보 영나 소당적이 나초가 여름 그 지총라카니 제초 真正的是那出国当初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忙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ཁྱི ཕྱད མ ཁྱི ཕྱི ཁྱི A Jacob Tangana, Memon Lakatari, a movement of Chigres, Tia Hanchini, Tarum Chizagunra, Matu Tanga, to Hershu Jacob, that Tongfang Chikozu, Jacobitrikun, Hershu Jacob, the Chi, and one to Nianuga. Naru Tawakaris, Nata, Matu Pami Yamini, Tati or Tatawi, Natukarini, Yutukarini, Sundi de Tanta, Tati or the Manina. A Jacobton, Jetro, a Mamung keeping the Sonchut in the Metzl, that's Hamagi, another Nieba. Ah, Yesum Gaba. Young Natchin, Jetsuka Ligiri Tana, Kenny Kachindongo Nogeta, Pakil Yakindriet, or the Pakil Yakindinana, Kasan Kadarikatan, Mansurika, Tangato, Jetsurika, the Morika Chelly Maz, Yonimit, Dinoni, Tertikan Amata, Tama Tejigo Coach, Jitum the Santa. Yukazi Kichanguda, Tama Tajani Jinski, Ta, the Shijiki Shikun, Rule of Laws, Rule of Quizzes Nanjuguta, a Jagu Quizzes, that's some Tajan Nanjugos, or Tis and Janata, Nasu Munshun Kua, Yutun Yang Chizekugosna, a Joe, Lukitam Jinana, Chizekugina, Chun Jigua, Ditu Tis, Kua Nam Jetinilla, Curtis Jewer Mendem Siang, a Jewer Kora Messer Watch, or the Chachun de Yukai Titana. Tayar Studunga, among Latana, Dutch is the reason at that. Chim the Genemari. That Chimogenu to say Generizna. Chimton Runtum Membe, that new Asanugi, Chimkakishal in the Tamasanjana, that Chim the Hatan Gener. Tikuita, Natu, Jewel Kitanjina, young Chisel Songuana. A Jacham Certain Yakanda, Sijang Dowermendi Bees, or the Sij, Sijikura, Jakuga, Jewel Zinara. Tati Shijik Kugitsu Chungutam Hinanadam to do. Guam Pusu Guam Falisu Guam, the ship. Ota Kajau the Jew Maris, Jatun the Jewrit, Otikudanatu, Algotunku, Tundu Chamun, and I answer the song with Tunjilati.

야르티딩가상가나지데나타리기리

야득한신이 데릉 티바 가르치크 참바 중문데그능아 라든담나 린슨데 냥게요너그 두포 총총체천나 아른게 스탐하치게 타게 전통음지리 영릉게 잠치 이런게 응니도너게 잠치 긍릉 자직시에 큰거 두포 총총 어율 그때요나 스카프트니 린슨 타통게 스글마 카프르등 용브르 가스시 참바슴바 르비 가르콩근능데 아직 주보 총총서 땅 주보 총총치 파마 남버 영 냠주 끝을다 첨성 소시 타가 희샤리 시비 챔는 거 첨성 이히나 간자시 영이 있으니 첨성 소시 타가 희샤 통시 고득시열 야 나충 주보서 디나 데른 거 잘흑빈인 거 나충 시비르가 슬 타통 린츤데가 능든 도디가 군인 오초즈이나 공슬진데 주보 충충 초그 튼튼땅 참그 야 데른 영 린츤 타통 거 시글름니 아치땅 냠트 포세가 공성 아로지스 이렇게 거 주보 충충 요나 파르신데 린츤 타통 거 시글름라 페퍼가 쓰시 린츤 타통 큰 거 카브릉등 그든지 즉슴니르가 섬든 안화당 그든지 즉슴니르가 섬든 뜨기노 두바 총총 참마가 일라사위리 좀 요라

ཁེ ཉུང ས ཤི ཡིན ན དེ རེ ངེ པར དུ ཞན ཅིམ ཡོད ལ འགན ཆ ཨམ ཡོད ཁྱི བ ཡོད ལ ཁར སུ ཅིང ཡོད ཉི ཨ མར ཞན ཞིན ཅི ཕ མ བ ཁྱི གི འདྲ བ ཅིན ནི ཚོ ནི ཅུང ས ཤི ཅིང རེད ཁེ དེ མི མེ ཚི ཁང ཨ ནི ས རྡོ གི རྡོམ ཞི ཏུང ཨ ཤི ལི ཅི ཡིན མ རེད དེན ཨ ཁྱིམ ཚང ནི ཅིར ད བ ཞི ཡིན남 ཡང་ན་ 시비 챔능게 챔청 미역히 되는 지르다와시 인스지리 아질 착비 강챔땅 세르늘제 젠차 공토의 글렁크르 지성 치위 메토라와던 처칠 아종어 소르다와 인스땀 시비 먹글음니 덴다시 스탄니 임스티 시비 먹글음제 챔청 역히 되는 아파는 아마라 동화 치심 아파 아마는 나초라 동화 치와 나초잉 아파 아마라 동화 치제 디르다오시 인저릴 아데르치 담비 참성청만 자키치디 온정 아데르칠 메비 참성라 아데르치 메비 아르 망드 여바리 파마니는 참성거 가와니 비차니 자딘 제와 정은 제르기 시비 잘롱라 흑진 정은 제르기 팁스 바디 마치 니버터 하고기 그때 자디 시통라 기츠 호치 특히 지중 등 포수 대위정 걸치완은 시비 글로르크 차치라 한 냠바 테바디오 참성근낭 차그등 잔지지 고스급 멍히 요큰등 장히 사프힌 좋큰디 파마니 임바리 그때 파마니지 아짐브르 우장쿤남 타나 참성 카털터 송화 있나 특히 냠충거 남히라 습트메비 마카즈와등 특히 시가드필등 생큼 차치라 한흐 냠바소 어쇼치말랑와 대바인 파마는 저거가 아게르긴 역히디인스 게디 파미 닌승 골무 이기다 아랑니 저 능심 흑심만이버 콘지 등 어동리시에비 참성 고리 띠따와니 르그치비시바나 샘큼제 어나든 하츠호크 중스바 어둠마사와리 아니 츠른다 뜨글랍지그니 파마츠르 제트르 샤기 츠르제 삼치르 잠시 눈두디 토마르 아다울라 카츠브 호르이 콘슴디 시빌리스탕드 보지르 마세제 지통라 기츠 코르와탕 아장쿤라 곰비 파미 아짐브르 시르통디 시비땅 포이니 츠링율 파마니 시르튼거근다 송적비 시퍼콩이제 샹지등 시슝 토마트 딘징진네 시퍼 케르싱거 심시등 예치제 알로히제 버실 라비나 시빙흔니 잔쿤 제마종 디진네 파미 카슬등 어동리지 시비 심큼스 니흐트흐제라 제샤 토트제니 사종 시바는 시바릉임비 파미 잔쿤제 와실제비 니와메비 응심제발리 제형드마니 더히 시비

야 자든담제 형님이 나청 지적서 등 나청 지적치 샴든제 침득남바 공리대령 르비카르쿵가 참바청운드질다 등이 체남브르 냠출시비 청청소시 타가키샤나 시비 셴능가 참청 역히나 아파쿵 아마라 동화치제디 오서고는 다인

0: 대응 노디디셴나 파르긴시키 랑가 시픈능위 렌트제 톱소 역히는 시피 아마라 시숑능 능제데리 뜻이르고게 잉 초기 살메비 시리 토니 초위 웜미제 셈신나 신침땅 브그페 저실땅 쉔직스 그니 타비 코리금무 끈라 저금땅 개영능 타바리 저금땅 그영그 천이 나선비 시바데는 아데스티 담비 시바시긴바 코트레라 야테나 디초지랑기 양데랑가 나충시비르가 슬타송린 스너스동츠므드닌저 린츠드거 좀직바당 돈츠바 노르초당 좀직간 크바 하자자키 스타클바 담친초당 제치프타클라 응적 체릉땅 순므른 친이인 탕지밀린츠는 나초 영치르 차용 다디모시
1: 다는 베이징지 디츠르 조브질힌
2: 아르니낭 토인키흐담야 강중스 장딩키쇼라 세르쌈니
1: 강중 세르쌈
3: Tsering ge nyankang chukun na ba, che na ba, demu ye na, nga lenchun din don zin ba, chen guen jia yin.
4: Demu chukun na ba, nga lenchun din don zin ba, la dun yin.
3: Tata che na bi nyan lim tan jo jin ba da, na chongun na jang zhong nyan chen kang, wo shi ge le long chen ge, gang zhong se shim lenchun yin, tang di lenchun nang de, zong zhi bi che na la, Xi Jinping ge, jie si le xiong li gu le lang wa deng, dam si le lang ga, e zhi ge sem dam ji chan ba ga, go zhi xiu bi, na ba chi shi bi de nyan bar, ga si shi.
5: Gangshi
4: Nyam ka namba, tangde Xi Jinping je, jesil chungli khurlangwa si bie chanbi nangay. Bul tangbi khe jobjil bahdi. Gomjil jenje, huamjil je chitsilam thura tunggi si bahdang je.
3: Gomjil jenje, huamjil

0: 통티 용위에 땀스러랑가
1: 냠 카나바 통데야 땀스러랑가 시베 참비 능데 나체 체남라 예 냥트바 진짐시데 디럽제 리흐서밤 저시바데 집실레
2: 옌 종기 사르지 님초옌 제거 소르나루니 제거 셰브질리와르 땅종영거 닌더른 잔고가 먹은 특당 장주라 먹은 특근 고트데 양덕비 차스지 갑수고 담보당 산루 장줄당 응이토된 수지 산디 람수 로르치기 셈치크 마망라 샴덕 세비 자위 먹이일 아랑르투 바랑플당 가칠은 바스튼 제비 샤즈 사르투지 냥르투지 낭툰 호르종니 야안제 냥르투 소르종시 스태추수제 시진핑가 단돈 야안냥르투는 등거 삼비 예시 가친시게 연비 머릅니 머르와르 진진시기 타블음 사르와르 야안냥르투데 일디리브가샹 로르지 예능단비 머릅니 머릅제 공산당미 광르 진비 덴출시에버 걸홍시데 정초랑리 당르브젠제 야크브르투 든 촌용니 즈그튼시에버 삼비 걸흐기 자첸부 돈초시 제척단비 루보타그 냠바미비 다슴 송요라 송송바비 정우이 사지의 냥르투부 진진시 덴치 토라니비르캅 머멍비 레니그시시 야인제니더르 사리영의 제용제 산이소시 다르쿠르와시 양자린당 조연소 사지니닝데 응이우리리당 로르지제 샤이그 참바리리리 땅중앙가 야인데 롱우 지그스마랑라 가실은 바스니시비 오통바르비 로르다데득 소인님담베구니 양치르군
1: 땅가 초친 조브지비 쳔데 저첩 후제 시진피네 야인자 사지가 니저레 탕멍보라 샤프나뇽에 니르통 중앙리 셔스르 디친지홍라 콩에 샨시자 도시브 농을 펴니 난집 단도네 서지와 간바 등에 공천 당연한 간바 남지 옌 디스급 섭적비 소르지 남정 보등에 조철 남정 보리적비 옌 냥트브네 마치 등가 삼비의 전으로 사친식이네 니스동아 니르니 노래 등가 초치나 등은 니흐바 지급들니 잔쿠르시 망고르 저첩 후제 시침피네 사영 연대 배바등에 급니 흡비 중공 중앙 잡수 주제 정의 내쳤대 사지가 님 초다 힘니 난치 단도네 당적자 냥도 라포체 다불등에 예 냥도에 다불당대 로지제 예튼 제튼등에 로지제 아랑글 제치 탑줄자 냥도에 다불 동아 집시대 당가 초치나 당니 흡발이 돈비 아멘빈 링그라 몸질 용치래 텐들라 바트피기 저첩 후제이 예 형도블라 아집실 등습등아 디르브자 차르셔고데 샨시 사클제 페지라 어종물제 아글흐 서와들레 공급단도네 사르지의 니년 클등아 아니년 클제 머멍지 마치 등게 고쳐비 종게 사르지라 울리스동등아 피지컬 침식고비 마치 디흐득데 데라 인릉 집지등아 일란증기 아름바 소시 등어등 서중기 링근 아저슴등아 간체 글스마 치르등띠 사지가 내년 글자 배지등아 아 내년 글자 멈멈자 초아 제일 석동제띠 띠등아 아 남바 근데 샘란증기 바등아 아잡주시 허 제체등아 아 내년 글자 배지제 권뜨외 제임죽서등띠 아 내년 글자 멈멈 청물에 업데이션제배 초아룰등기 공개 산시라 종계리자 등록진한 득진라 근들 동의 출래 황을 침비 능줄 등에 디르브자 솔라담브라 존임시에비 펀든 등에 로르트 좀기라 넓진 사클때 회르튼 제니바 허르트게 노플시 기브레 남줄 능에 제첩 후제이야 저르트 능의 갑슈가 저르종데 예 녀르트데 아니니 클제 머멍제 리흥라 칼롭 저르베 르글리나 아니스 저르진 요레 로르치 셈치케 머멍라 샴득 시베 사비아 무길데 다르타 사스름 토르근가 예적근데 사와 담부 스킵진 요레
2: 로체 라깡 혼데 yan zhong qi de an sai qu guo chou zhong de ge nan gu de wa ne huan chun jie ga ke jian jie de wa xi yin bi shi de jue ga wa dang na ma lin ga wa xia wa zhi ga wa ji jie ga wa sim jie gang lan chai yu gang le de de la mi ni de wi deng zhi bu yi rang ge leng gan chen ke ni wei me de li bi sa cha gang le ji wei chu xi de ge qi tuan lin pei ji se dong jie de ni bu lan jie wa dong wi ge za xi Tarkib nguwen chi jie, jiazil ngordig da jirwi gupung diwa ra. Tangrib jian jie rikil ge kiye dungra mu samtung lag zigdi. Jintil ngang bampir njongwi shiginjir jie lamu shigdol. Dima yung jie mri chanhim gul chukbi yungbab nishtung juzi li gul zirtung jigdia ngaksimni. Nishtung nir nga li gul nishtung zirtung ngabdia warmpar. Nangu dewi bilag gheh ni lo chuan jie caidin khangji rabi war. Deni mei zung ge jekam war. Darda tuan kong la zi cikdi caidin shang li dopchir dangwi shanxi saji jie mi zhongsib darbi jie xonim danbi li zi se njirjin yo. Caidin tuan li macheng ri ri jin darni nenyang ke jie mang cuk jie danlang bampir jie nagjur dambur njirjin yo. Kaite mamang la deyirjil zhinba na yaya nyang tupje thumi samdhin yinshi jo na. Arang shtub arang pil tang kashchil mbathab shayba na yaya nyang tupje chiik salbi arangdang yin. Dirib sarwar arangdang di shanshi ga chanchil arang cik arang shtubje shtubkhi shtambu shikdan jirjin yo.
1: Xiyan jia omchil shimjik khanga dagshtang khangwi nang da. Shimjik sarpil chobi nyamchan arangmil jia lamma dang homa chashir zongne. Dagabji bishi babjili. Janangga huantun jia ohtulga nye barchi jia dongi lalga delangga tanjur bishi di. Warnang dawa yangtong si bie lagzil jia amagichil mangbo. Jafji huantun chichil da lipsil jiga yuli. Gola shawi chungju la langkur jia nirchil yirchi chihi jia tongji la dianjah di. Fashi chanto rigdana bzocha ri. Damri dichul jigranga Mamala tongchil tsamti rangil jenchi, tongchil lichule vjachi vdanchi yana jemtur dangwa masli. Chungki tsungchul langkuran zamlang da korchib shepri, dagshur jia amangajab dambu dangi. Tkini chika sartul rangvjin jia tovgilni, sorjin jia vzochchin lirga argini vzochchin lashukbi chungchul vari. Shanshi yi jangrig lafdini nisul dangi, jangduk nechil shidi. Rang tu rang pil jia sanbiag ni cil di, jin cil mei bari, bi cin tui peji jia, xo nim danbi liglin da yirbjin yu li. Tumi dam jia danba dangi, liu sarwa yangbjir zomi. Lorji jia go zomsa sarwa ri. Zhonghui wudang womo yung ji, sarji gizir jia jin cil mei bari jin zin dangi. Batav nyangtu kerebjil yirbjin yu jingi. Zhongke lga jia dangrib jantan jirwe vjil qi talim sarwa ri. Jakaba dobdan zikshin dang mara vjadar jia liag sarwa babin dribzin yu li. Re nyamka nam.

노예 가는 거주래. 그때 공동 큰가 아직은이 원고 존재네. 살림 년도 리둔지에 치우장 중단비 라바인 시편나. 릴 등비 아니 투지 년주를 지키는 토근 지금 년도비 라르트 농부된 시편 축축래. 설렁 밥트지 어동 큰데 나주 년도비 저비 사진 축바시기. 아랑일지 렁초라디니 토르근 지금 년도비 토롭숑 돈지나 터줄등아 아브덴직 장나 메프르지디 제목자 아르침 처보시겠진 이거네 년도가 심지 찬슬 참친지네 리집 큰가 니틀 바메 소정 좀바 리그 핀지 나주 년도 바 남지 니틀디 너슬 사튼 람바 바등아 소르다 큰가 심지 사틀디 토르근 지글음지 아니트 일니스 바르요네 사우가 부그자등아 와동 동무 오노든 아롱즈 스와 디르진데 년똑바 년점다 자트 메바등 대십 예트 메비 년토 사크네 원칠 차프트니 녀쇼등 년카 고슬 피카베르니즈레 아니 탑 토자 가크 데드글라 호동 따디 나주 년똑바 남지 가와라 만진브레 덴덴 춘웨 설렁 밥트지 코르그 톰친데 아르그니 고르심 처마시기 처치시터데 곰바 단싱아 그흐줄에 아브데르착 치베고니 고르심 셰진데 처친드그니라 요네 머니와시드네 처미땅데 에임 통출에 아질콩 아드그줄피오비 머츠초초데 고르심시나 년키 머나등아 년키 샤줄에 아나클기 아임질피트블라 저치등아 단고가 일지수와 그마르지요나 영아 키에무능니 추르무슬지에 리그핀지에 디트릅시래 가차대입실 마트가 철치디에 대학적 직빙아 갑식 예르비 파쿨지에 휘바 남지에 고자 성성드래 철치대등은 무흥급에 열중스 기료불 마슬래 아젠드 마인비에 아니트리오바 힘틀래 말라게 아랑글응어 아니 특단 클립시대 대마트대 년도브레 야시시라 년도바 일니스 마튼공에 일니제 엄녀리 권동 컨다 토요비 토업숑 돈치네 터줍시비 니바 치치르 팔요레 살림 총에 아짐틀아 이 반다트레 머름니 머름스 아진즘시 아이바 짐킨제 고차 가르푸치르요나 아이바 렘킨제 렁초 달라와비오모레 온징아 슬렁은 밥츠가 응어통 소예 정이 습지비 소롱 권잉아 녀르뜸 먹구네 소음품 토라 타슴 디빔 토시비 가차디 넌톤라 남이잉아 길와미레 살림 점니 롱은 녀흥 구리정라 맹쿨젠 덜직등아 머초젠 던즈 제타르구나잉아 총킨자 단송라 남잉아 차바미레 레냠크 남바 대출적응기 다통제 긍중 세슴 렌츠 동참드린 주에 렌츠데 좀드바 사무 체릉 등에 좀드간 크와 소놈 체릉 등에 소모지레 다클와 피글로이네 제첩 다클와 응적 체릉 등에 소놈 렌친이네 세문 절 등에 러드니지 돈접시네 이네 다디모

만저 작심 긴종콩나 최소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냔데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즉진젤

머시 개흥가 능둔라 첨든 랑진단바당 머시 개흥 장미 능둔당 니바 장마 잔첨기 댐빔 세계기 유라 스마 머시 개흥 송춥시에 뿌리 첨든 랑진단 유라 머시 개흥 첨든 개와 플레 머시 개흥 젠뜨라 송춥 터지 유증 머시 개흥 패비 머시 개흥라 한가진 머시 개흥가 저등 돈층기 송춥 톱기 유라 아비지 머시 개흥라 뇌체 포비 아글규 셰등라 첨든 랑진단 바지셔라 아니 머시 개흥는 게르응시기는 아릉지지 잔틈나 태그르 제티 니바 마든 바당 아멍뚱 첨중나 다니 머지 케응 아멍뚱 케응라지 치 업제니 아멍뚱 그줄 톱게 유라 아멍뚱 첨중는 그 머지 케응 탈레 차든 지바는 아멍뚱 셰비와지 잔틈 자와이나 스마 머지 케응는 조 삼비 능진지 케응시 인생 아게성당 멍적 자닌 소청마 머게르게 머시 라자당 머지 피지당 카데트메 바당 디 휘저당거 아제누르 캠핀당 자금메라 좋았음바 머지 캐글라 체치 금드기율라 머지 캐글라 샴슬지 체치된 바디 당부 나유 제랑지네 디는 머지 캐글나 셰불 나니 요비 캐흥신이나 머지 캐흥 가시 멍둔 셰부 슝아당더니 아랑긍긍 도바당 아멍둔 셰보디 휘샤출 긍영 뱀기라 동이당 휘샤출 젠득 차르친든 점기 머 서인영 지마탕니 치수등 리풍 아디에탕 소제 머지 캐흥 롱스 쥐기 유라 니바 제토랑진은 데는 머지 캐흥 아멍크르지 캐흥 젠켄라 롱스 쥐기 유바당 캐흥가 셰보등 칸제텀메라 머시 캐흥는 채토 캐흥인 바당 데는 머시 캐흥당 아제누르 캐흥와기 제불 개친절라 선바 직든 결흥신에 데는 머시 캐흥 직든 릉신제 캐흥인 빙이니 캐흥 증킨 필비 아브젠덕 성물 캐흥 증킨제 머시 캐흥라 하네치 동무초비 인긴휴라 흡지와 고추 릉신에 데는 머시 캐흥가 캐흥 증킨지

0: 당 톱튼 개흥 월그 차프리나 무위 토니티나 머시 개흥는 아망튼 주셰비 항안이 요바당 휘셰비 머시 결정라 아근 갱이게 최소 대통당 머시 대통 머리랑흥지 당 대신 하리망당 자년 망증 아게성소 개흥 나출라줄 디나 톱튼는 머지니 아이완제 바당 머게기 톱튼시 아르트브셰비 아망지토 담가시 바시그레 셰핑이니 디나 머지킹 아랑숑므레 쥐기에 브르마슬 쳔머당 쳔머먼비 잔즈랑 쥐초거유레 톱튼은 찬네 아랑숑므 코니 롱스슈키유레 쉬르이니 디나 머지킹게 쉬르이니 머지킹나 쇼비 셰프티 머지 캠핑이 바당 디나 톱튼거 킹거 쉬르이 시바네 톱텅 니진이 톱이 캠핑을라 개흥 톱텅 톱텅 문자와 머시 개흥는 세부 기와등 저빨리 톱아인 바등 톱텅 톱이 아직진 그 문자와 유바등 샤줄 뱅힐라 톱텅 가히 톱을 샤줄 뱅이 니진 유기바 맛을 다동 잔침 샤줄 니진식 럭터시기 바유라 톱텅 그 개흥는 톱텅 니진 담바 항원지 자킨 다시 바당들 톱텅 머틀 여바디는 개흥 머트더 여비 원조제라 닝크나바 기초경기 당리 점중당 죄림린친 동점등인 주고 레츤디 점주바당 돈진바 당진 소모이나 점중겐크로와 사자자시당 자시돈주이나 다클로와 담진 소이나 지키브 다클와 아근직 세르당 소눔 렌친이나 탕아 지미 렌친은 마 조영 팀젤레 다디무히
1: 나츠 스티마 트메즈 사춤 나츠 등냔데요
2: 자춤지 나츠 대통령 차르둥 종벌의 송슈시진요
1: 자춤지 제멍지 제르시 케응당 엥근 땅클시요
2: 자춤너 야쿠키 제르시 자춤냠라 제춤 링고키 지드소인
1: 자춤 말라르 거바든 자춤 호중셰파 자춤 서송셰파 자춤 송큐셰파 자춤 웨슈셰파지나 나츠 태문근 간처인
3: 다네 베이징지 디슬 제르그인
4: 소는 워스클롱친
5: 소문 워스클롱친
4: 사랑기는 양조
6: 년코남바 제초디 모였나 데릉네 저스티가 다지비치 니르가당 아야스티가 다나위 치저치 워스티가 다나위 치저치 자프르베옌 슈니 탕디 사랑기 냠족레 친거 능든 나디지셸
7: 李强你是东尼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斯兰这个里亚尔地大乌
6: ཉིག ཅིག ཅིག ལེབ ཤུནི ནང དུན ལ ཤི མུར ཉེ རོ ནང
7: ཀྲུང གུང ཀྲུང ཡང གི ཅེ ཅིབ ཤུ ཅི རྒྱ ཁབ ཅི ཅུ ཤི ཀྲུང ཡང གི མག ཝེ ཅུ ཤི ཤི ཅིན ཕིན ཅི ཚི ཉེ རི ཉེ ནེ ཤན དོང ཤང ཅི ནེ དེ ཅིག ཅུང ཅི དེ དོ ཤིམ ཛ ཁབ ནན ཅི དན དོ ནེ ཤང ལི ཤང ལི དང རབ ཅན དབ ཅི རྒྱ དེ ཀྲུང གི ལི གི དང རབ ཅན ཅི ཆུ ཉོ དང པི ཚ དང རེ བ ཡོ ལ ཤེ ཐབ དན དག ཅ དེ ཤ བ སོ སོ ཡག པར རབ ནེ ཤང ལི ཅི ཤུ དེ ཐོར ཅི ནི བ དང པི ཚ ལ ཕམ རི ཆེ རག དང ཅི ཁར ནོ གི པ དང འདྲ རིག སོག ཤང ལི ཐོན ཅི གའི ཅི ནི ཁོ ཅུ ལ དན པོ ཡོང བ རང གན ལན དན དག ཅ གི ལ ཡེ བ དང དེ ནི དེ རྡུ ལིན ཚམ དང འདི རྡུ དང པི ཅོང སམ ཅུ ཅན ལ གན དལ དང དེ ཨ ཅ ཅི ཤང བ མང ཅོ ཅི ལི ལ ཅོན ཤང ལོ ཅི

0: ཡེ་ལ་ཡིན་ན་སམ་ཞུང་པང་རྒྱ་མེ་དོ་ལ་པ་ཡེ་ལ་ཡིན་ན་སམ་ཞུང་པང་རྒྱ་མེ་དོ་ལ་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 어 지공아 좀 쳐요 그럼.
1: 라하라팔 로로가 침바차리냐하지레
0: 냐타네레
1: 니히초티 칭아하티 남즈가니치인니나
0: 아니치즈메라
1: 아질라마쿰초
0: 아질라마쿰초
1: 레마니니몰람
0: 레마니니몰람 다치즈마니노로
1: 다는 은불린 창기띠 촐라톤드리야
0: 오 다마브승아
1: 지치크르모 다주체즈고니 가라지니 야야야야 난주초체라요 체즈그래 가라라마르지니 오 타키그 타키그 오마고너레라 아 마레인
0: 다체즈고군이라마키가
1: 야셈부차리 다치코타 초남그 가르마고 사가다와고 히즈만드브랑 주치클라톤이 카타카고너랑이 촌라테라트
0: 다디가티즈가
1: 체즈 나 야라롱즈니 아야야야야 아탄남고레 자치치코르 체즈기나이 초토나 야라랑하탕 랑랑랑랑 야 아 체즈그리지 오 마응레야야야 아보르랑 조 야야야 아가폴롱스 코파요노 마르롱 야 타망 타망 아지 다체즈가 마니너 야야야 알고즈마톤스야 아 다즘타 다이나 이노 체즈그리 아유, 다 참마 뉴어 동세야.
0: 나는 어떤 나 다시 가가.
1: 초마티라 다노 까무르카 비그나요 너지.
0: 다시 듣간데.
1: 남공어 하브하브 땅이. 시낭카 남랑이 녀마카르땅 나타.
0: 다시 좀 마지 슈트브주르.
1: 타 마슈트바야. 강한 주지나 대인 주고너. 쳐즈 고지 땅나 떠니 우고너. 총컹즈 요이고 고르니즈게 고너. 세르치즈거 그리고 카츠즈 뉴고너.
0: 지 어르그리고 니와니.
1: 스카차 토모양에 카미쿠므니야
0: 영과준능네레
1: 체자와니기 샤와즈글이 다프즈글랭군 실레직 뉴르치쿠므나 체즈게니 운데 고르무 차프체즈그레 인더카지오카 스티스틸츠모 카티 부무마즈 고지탕나 치캉즈니 체리용고니
0: 스틸랑아스톤조 망나 녀즈기다 부무마우라 고서디리야
1: 다티사나마레 엔주아즈기옹나타 호코잉오차탄추쿠
0: 영체즈기다마라
1: 단주잉나치그지가지고 키사탕세니스 누이 라그나치 요이쿠 코고그센드
0: 데다 체강 우자테니 마츠 누아랑 우자테너리
1: 아롱 이크 클루 총리즈크 트간 밤부 꾸레그 죽통무 곰박스마 데무이프 무트브리즈크 카능크 까차 용르즈크스온 부스 니에드그당 일단 토그제즈메
0: 아로 데다 카즈금 보고고
1: 아뎅금 니에라 카즈그 발라라 영 이카미 카크 체하우스이크 만드그레 실리 소마 까차즈 비셰크온드타 체라라게 초로친데나요 티치 흑똥지호나 흑똥지라서먹이야
0: 주자이금호티 뜨겠수니니
1: 셀로록스메인디 스템머스비 아르감토체나 흑친땅국
0: 다디기다 마셀란접송즈가
1: 너카친구만과 아메코가땅타 카르 시시땅아차크쇼 아르당세메이지
0: 뛰나라 감토가땅죽수요니
1: 샤이총그 삼키메라
0: 삼키지다 탈송느리
1: 치트니디그민도 응근디그머구 초초리에 감토가탕 도통 아고 감도 뭐 요가스 요카 하르크 로그니엔 찬노 감강게 토가 마르탕 노코다치
0: 셉진아 니엔 튕게 토가라 동노 코트그리
1: 지트 크르모 통과 통랑게 추취에 딱스야
0: 지진아 시진아 다초랑게 테목
1: 루브제인디 나타인 카이숀당 하라 코코즈크 사라 너크즈게 하바탕 디솔라 토나 아로 타르무숀지지 헤타브크 커타비 샤왈리거든 요금 좋아
0: 도모 샤즈고니
1: 지가 아득은 도코티 앞에 아득도 Сели чушо нан докасе на шонгэ шомо. Мне на нагаз гшето. То самузгэ.
0: 다 닌징아 나마시 곰바치리야
1: 샤이르모 르그치그당나 쇼이나라 쇼는마르시야
0: 인주르
1: 루트리 인디 츠게즈그 만타나 사님 파그라이 죽
0: 달리즈 그 부시든 뜨뜨
1: 샤이르모 파그라이나 예케소 르그치그 첨성 같은 아디아나단 파그라이 고르마 예트브지 마리야시야
0: 디디 파그라이 코즈다 루트즈긴 리네 인주르
1: 녜 공무 호브종즈게 코티 다 코고 시그너 녜겐 테너 양드글 옹즈 머트르
0: 마르브즈그레라
1: 야페 그뜨 샤이르모 총리 마름 문노 서르 그게 로론 송나다 마르브찬도 좀 홍이 머쩌고세
0: 도모 원일기스 쿠라마니 와로
1: 루브 젤라원라 아미 크르가 고사 쳔 토똥똥
0: 야
1: 셈베 차리 휘르땅 아구 글루 똥똥
0: 단등 지시라 지시래라
1: 다셀라라 속다 지와글고 타야 닌츠가 다 제르치크 부즈 좀 녜카 아미 토가 거르크 메나 다치와
0: 도모 세소 가미오
1: 아이 뉴 마초 그세뜬다라
0: 노나나 부세소니 추 아마 부알랑타
1: 아갈이 갈옥타라
0: 아괴뜬타
1: 머게치 간나라 셀릉이뜬타 초크스은나라 초크스은나라 마고스야
0: 달가미 장식즈그 마차코 바멧
1: 당알거든 아니게니가 쯤나라 셀릉이뜬타
0: 알라 단도토가지 흐소노마니
1: 아 셀레즈가 머르크 니니간 쥐라토스야
0: 야니게니가 시부스마시
1: 지게든 거너라 네코니크 띵드 마브즈트 찌치 아메칼롱 아이 따라온 드기치다 티타 니그두니가 탕알홍지르 아고 랑그쇼
0: 남초즈가 롱지나 터르시고 군너라
1: 짜름 랑시고 메누 탁
0: 알라 그가 아마라세당 타
1: 갑데 네카 아빠 나뚜글릉니나 아레 마카오당 타 찌치 크르모 탁
0: 셰롱 마시나세당 타
1: 데긴 칭아 얀죽이 난도까 추스코용이 닌즈케케
0: алгуниан анга жаас яч үцгэ юмзу чимсэнгэ хамистан акуй
1: тангийн дангс гэж аара танг ах чиг хүний чэрн маарэ аара
0: та чурас өнөр
1: нэта ка чимсэн жоггүй
0: чөө шялунзу өтөр
1: шялунх тер намар тер насят чөх жилуй нах жилуй чөх гэлуй нах гэлуй нга мах гүн ач сам чэрдэг өклон тэ
0: алун тэ чөө сэрэ чэсэрг
1: сима димуши 띠우초테이사똥체죠 니초다무이 낫슬리고그세
0: 고다 칸침조콤즈요타
1: 깔로 나초산치르고크 초카르자마카르자마 나치똥노스르 추무그 나라 옹크 추화시노스르 추자와코누라 코합장노 총마시르
0: 무마르모
1: 깔로 초리어젬디즈게요 춘데 진치나 진루거 추아와 아마라 디아와 아마 총마소군 희년을 추쳐즈게요니
0: 우뎅고모
1: 깔로 Тэрэн нэ чун чэгону аран нэ дуулгус. Чу лама чигну шаану чэнт. Чэргэй сул. Тэрэн сатан на сэра гэй унгара. Нэн цхэта чинга чу сочу нэнэх сук. Чэгасэм ауэ ару. Тах.
0: Та чурэс сэтан та.
1: Ерзгэн горсун нэр. Нэка ами та хунгэ чэгу мэгэ я. Я, та чангма сали царта. Яка чур. Нэ чу чиг лангэ шугрит.
0: Та лангэ шугна чугу.
1: Мэчо. Чо амит

0: 땅에 헤매는 거나. 네 얼케죠. 응? 세, 능아 그거.
1: 누가 돈덩이 개무치 마구다.
0: 침세가 아니 로마레다. 아그랑스 그다 왜 고벌이 그 잡던.
1: 야.
0: 아레마 그 말라선 그 자선 공어 도둑이 잡던 그세.

Yang在这边比格鲁纳巴当三根主播团结，人工强大比更更的目的达成，那么从年龙登交警办的，那从龙江罗年陈康沃克罗龙陈哥人工他通过那个罗林杰克格林森林，年龙格林森林，那把从总这个南关曾毅，俺那徐家印。 레조바나바데는 당당히 총은 낙지근으로 시글리 돈지 살피 자유시간을 강근 간선바 속섬린 친인 디나 그렇게 손진한 주 달로자 제모란다 터르샤니 시라는 그 파일라 송은 송리라 켈리 니슈관 바바에 그는 너무 그 나준 리트 바스리 디나 이치되는 그 린튼디 능아 그렇게 빌란드가 영 주 다 다신 호막을 이식던 리고 살피세고는 당신 니게 다닉 제이지 않으드가 통통지기 인도네시아는 그

0: 这个三个人也得让个投诉可以接下来那个三八年那个国主教那个郎志来说欢迎那个公立参加学霸接不进等他是罗马个历史等雷古三十辈子啊郎志的他不是国主教育
1: ཁྱི
0: ཁྱི ཁྱི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야카톤데 텐토와게데랑 그 단시 근준 아 석섬린친데 카블글람난 제바토 크슈니치 카퍼른다 레나데랑 글랑시 근고츠 야 석섬린친 조데무이나 데무이 돈바 조데무이나 데무이 데무이 도마르 제랑아 손지나양 다 샤와란데 그 제성 그 초닝 그 줄린친데 그 잔데 당런이 데랑이서 타통 그 글름데 페임노 냥 탁바니 과진 치신이인
0: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그분도 모즈가 되는 대단히 다 저런 그 총리 있는자 캐리 있는자 너그니 특급 중 냠용근이 된다 전에 갑다리 있나요? 로조나 바라 시금 판스가 제보린 토지를 산거 디장금 아 대단히 주 닥셀리콘 비티 선도 위치하는 주된 선능아 다단실이 노트모리무
2: 어야
0: 아 대단하다 도물 다 재런 그 다 응수 린선다 그 노름 따라 랑랑 지금 어쩌든 난 자양나 저런 그 지금 솜좀 그 재름 더 자신이야 그 남바도 어쩌지 가람 참리나
2: 어야 어야 다니 엄냐가 작수 말인 신세라 파이레나 파이 팀친 거 좀 된다 대화기
0: 네디
2: 아 다타이나 다 속적 질문도 좀 틀으신 거 지금이 아 다타프시라는 거 파이라도 달리 다 파이나 저는 오전에 저쪽 체육장 이렇게 생각을 하다 님 저는 지금 놓으시기 돈지 사이클 체육장 이렇게 생각은 너무 그 지금 이렇게 아니 저기 담고 너무 그랬더니 다 당을 좀 좀 그 질문이 있던데니 다 소총 타고 좀 소나 당을 주고 장이 팀 친다 그 뭐라고

0: Lopta chemun tarshini shera yungi tsongli ra yana keli yana lihtu kushun di mbapa yi chugu gilhung ta chigi kin tomar dazu ngi tani kabdari yana.
1: Oya dazu ma, tani ta andi lihtu ka kapsuku la kani ta nga sa uzam tsuna sugu uchangir kanga mi lihkandali yungu nda ta uzir. Tani nga chugu uchangir kanga tangpo dam tsunu zomba zofin sayu uchangir kanga ta uzam tsuna ta nga chugu lihtu jatu urka ta uzam tsuna ta tukang randak sa chunja tani ta kanchin zirzu. Tanita zhongdung sazong la sukwa sui tanita kansa ga tongkiri sarpali ikonu tumuzib. Tan dodjo liwa na, tali nga chukchani kandagi lika chitli liwa kazi na, ta sali doli, ali, khanli, ngwa li la sukwa zirtungi lika likonu nda, ta nga chukchani tongkir kan tongmo ga lebzhigi chakonda nuna muzirmo.
0: Yari?
1: Tanita nga chukchani chukchani kan niwa tam, tongun sirma shili tongzi sarpali tsayu chukchani kan tawo zham chonjo di na, Tanga chu sakni tago zang chongji na shirli ga tongkwara ta pansam tukpa yinni. Nda ga tongkwara ta yang pansam tukpa yinni. Tingi tanda ya, ta nga chu tago zang chong na lopcha che mo nip jangnu yinni na nda. Tani ya lomi, lom ta sti wa ta sacha so so te lopchong rata song nunga jirami na nda. Tingi tanda ni, sakni na yang ching tomo mayin nunga. Chi tongkwara pansam tukpa yu yun. Tingi tanda ya, nagzun dika tago zang chong na ndak sarpili yi jura. Tingi tanda, lishka zi ga lida li. Sakni lishik na tunda tuk chugu ni mazul, ta sakni khunjuin na. Sakni mansuk o khunjuin da yang gangla gang tanggang tandani tonda ga tong chugun da yang chi ngachu nagzun dhaka daksu sota chimu thomtar shimda yungnu ga nagzun dhaka ta uzam tsona dharka ngamchira ingin da yungnu maja ta nita ta ngachu ta uzam tsona tsono tsignak shigdi tongzi. Ta chayi uchangir khanzi, namu uchangir khanzi tonggu li yi. Ta ni ngachu ga yang sakni khunjuin na ndi sajung ra daga tsangmi ga dewa kaxi nyamchita ta jayu dali tawa mawa ga yon chi daga chingi ra yu tanga shigini tsangmin dami yon chi nyamli kanga tsikayi dali tsangmin daga omara tingi tanda yon chi odi ga lishka ga nga kanga tsumzi ga li ju ga charzi dung urmo tani ta ta tumbara lishka dali gu nu tumi kanga ta nga kanga chi tanda zina nga rang nita uzam tsuna chungri ni uli ta tani rang ka rang suzi nandra tani ta rāng dāng rāng gāng hiyā jūrā, rāng tō rāng pūhī jūrā. Sāṁ dōng dā ngā chōrī niyo dī, pāchir lō jīng yu dāngsī niyo liyo kī.
0: Yārī.
1: Dā jīmsīn chitā yā dī na, lō jīng yu dāngsī yu tā niyo dī, ngā tōp tā tī sōng pā sō, pāchir dā shik dō chā tā yu mō gā jīmsīn tā rā tā wāsī. Tī ngī tā tā Tani da chongliran dingi tanda, dapshak tanga nga thomdang ramba nga dhuzung da ayahlan gannang dhishun dingi tanda, dhishur da gangla gansung dhu wifchi di dali, sakni gu nunga da thongji dina randaga dingi tanda raka, daga chuga silanga chongsuk chongwa nang laso kwa ga chongkong dharga nga dheb zongra da yinni matse, daga chastar da shilmi ranga dewa suwi dali, dengen kurka dewa raka nga song dingi tanda, gangla gansung dhu shar zongra da yinni gumaaji dali, dingi tanda yang gangla gansunga. Nyamnyo rata gala kansum suyo nura. Rangi tawa zamchona tumani dandini tindi gafshukura naga kintumda di rangshita zini da
0: 삼고는요나 너무 그 지금 양념 총총대 섞는 기준도다 하여튼 그 가챔보르 되는 그 근데 그 수업 섞으면 진 그런 그 양념 샤코노 너저라는 그 소중리 기준도 하여튼 그 가챔보르 대한진도 저런 손이나 그 리트 땅이나 그렇게 총리 그 갑숑된 조주 그 토마 그 근홍 근이 되는 시 손트신 신이 셔라요나 그런 그 리식 그 나튼도 탁주고 시기들이 이글아가니 저런 게 손이나 바인 족식으로 바이 그 돈콩도 외출이죠 닝이 탈라 삼도 땅노 너소수응이 되니 다 리틀린난자 영나 그거 총리라 캘리그니 텐데 조조가 지 토마가 근홍라 느중이 타니영 시금 판슴 초바이니 너머리 디한진이다 그죠 저그 주로터 제문 다르시니 시라영나 그주는 거 하마란 더존 손진나 지 데사키 사즈니 아 다영은 그 환주던데 그 쇼컨이 나 지 년카 메사즈니 다 혼조진나 지 약급고 샤완란란 더모 그지 단지그런 진 그 샤와리 리니다 떠나 더 참막은 도고는 다는 인진나 바쳤던 도고 에다라 다초랑 겐 손진아 그주 셰라용노 그 리식 땅 리트크 와르크 담칸드 아 초랑 그 질라치키 키탄스 고너스 헤마치키 카르던 디안치니다 아 티타타 그 와르트 초랑 겐 손진아 너무 그 점지즈 고는데 초랑 그 지금 람거 카크가 멍아즈 길용노 그 리오리 디챤그다 지금 람거 카크란 더중이 타니엔 야신양 그남바 카다즈가 통통리나
1: 오요 있습니다 따따고도 답쳐 뜬거다 노래 지금 멍치와즈 다톰튼더 심등 스테이트 대중 비워컴데 정말 심치 팀보즈 요바데 다마원 알톰트르신다나 리시기지나 리스톨리지다 소라 야나 디스크팅이 되데 마즈 파치르지 마그모라 라브이누가 담카 뜨모즈 피다노 다시 따따고도
0: 뭐
1: 아티 나랑니 따고도 다 리시그라 리스투와 그 담카 따따고도 암소나 나랑니 하도 못 톰트르 마프신누 산이브리다 아다 칸라 칸스 그 내가 리스트 남칸데 신우긴 내가 담지든 안다는 데 내가 germany 요노라 단어 기스 혼자는 이 속에 들어오는 이런 거랑이 그러니라 그슴도 땡플로는데 쳐지나 마원나 총리 특특이 니했대 단이 그렇게 니나 봐 그치지 주도 나랑이 그 토마가 심든 그래 하나 전송도 무슨 요노도 나랑이 그 그슴도 마도 마도도 무슨 가 장달이 세지래라
0: 야디
1: 내가 된다 된다니다 당 나랑이 그 뒤춘도 뭐 마도 그나다 다도 지금 지금 난다. 사슴 남다가다. 당나랑 니도 마오든 담카인 난다는데 녀마즈 정식을 리칸디 지금 전화는 난다가 맘촌이 난다가 거스타르진 나랑 일 다오던 전에 리스트고 담칸디 시기다리 다프쳤던 거 녀석이 하나 쳤던 마인노 리스카드는 자기 만딩이 텐데 프리주 그다가 팀든 또 뭐지 팀테테다 의주고는 리스카 칸탄 칸스 마샤샤위켈 삼니 도나 시피카르세나 남진다 팀테테다 녹치 팀치 리주가 тамузера тагын дамканаду гарани тавозом сона листук дамкати тиранши тадынитан листук дамкати чинимаца динитан ди лохчи семчик ди ди тарти варта динчоно димсинда тавозом
0: нари
1: танита дамкас канкак митни тав чертынга дан гарани тавозом сона чертынга лохчизык тав чертын майну вирка чапкан жамба дин шаранда дагготана дан динитан ди канкак гран динитан ди но фионунда ата халмо ат шелмерго тартавасе да намжини нара татаче ано фитамчи гыс кытон жура рангын нетинде тоньо дан бата анам чоана ортон дан бага нетиде рангын нетинде чортара яна ди лам канды муз жожун чарын ди юна ата немари ди тавзам сон тоньо скан кыра яна немари ди тавзам сон жожина дер долдин дан дер дохта кону дартавасе танита эзу чертон нара да нен канды чмучина темжи кыда юрго ди нара жага тому тому юсера намжинда Сигирела. Синдуго мажетани, яна чуга дандыктунда дингитендания, мексикун долгранда касантына дөбжерде ямсаман дингитендания, канхан дир аптарам базы дохтанимасын дингитендия рангын дингитендия ацыра 함스라 세계라. 근데 이제 뽑아라 체리다리 다티랑 마스카타 우좀 좀나다 돌그르가 가서 접차서 맞고 근데 이제 양승 그 일단 근데 샷사면 좀 일단 근데 샷이 맞으니 또 무슨이 다 쳤던 거 나가 좀 제가 리스칸다 리나 미니 좀 일단 그 체근 근데 이제 레이트랑 거스트 강근데 트동나라 라랑 이제 어동스타 주라 때 뽑아
0: Chimbo тидайданда дамка юкваз гечун да таҗанга кашембори дигенге керенге такуна шакуну та ламга какыгыни тенара какыгызга манюмари ёчта рангыч гнохи тамчи гыхыктаны секуну тевжин та тарта ингина тамжи юкваз мын ёну ден сонжинара ян рангы ти ламтани чи какыгызга маңаз гы жали та тамжи нму юкваз гы томнаре марту та дему ян мозги ни чи тамжи гы юквари нмури ёчу ген куймек дигенге да сосугни талагычу лотугнан базун сон ᱱᱟ ᱥᱤᱜ ᱥᱚᱵᱡᱩᱝ ᱮᱠᱮ ᱢᱟᱯᱚᱨᱤᱭᱚ ᱜᱮ ᱛᱤᱭᱟᱱᱪᱤᱱᱤᱛᱟ ᱛᱟᱪᱤᱱᱤ ᱠᱚᱱᱮᱨ ᱥᱮᱱᱚ ᱛᱟᱨᱟᱝ ᱦᱟᱢᱟᱨᱟ ᱨᱟᱝ ᱠᱷᱟᱱᱭᱮᱨᱟᱝ ᱨᱟ ᱨᱟᱝ ᱭᱮᱢᱨᱟᱱ ᱫᱚᱱ ᱥᱚᱱᱡᱤᱱᱟᱨᱟ ᱛᱚᱴᱟ ᱪᱮᱢᱚᱱ ᱛᱟᱨᱥᱟᱱᱤ ᱥᱮᱨᱟᱭᱚᱱᱟ ᱡᱚᱱᱥᱚ ᱠᱚᱥᱟᱣᱟ ᱮᱢᱩᱨ ᱨᱮᱜ ᱡᱩᱱᱫᱤᱝᱮ ᱛᱟᱞᱟᱥᱤ ᱱᱟᱨᱟ ᱪᱤᱜ ᱢᱩᱜᱤᱱᱟᱱ ᱨᱩᱪᱤᱜᱤᱱᱫᱟᱨ ᱛᱤᱡᱟᱝ ᱠᱟᱯᱛᱚᱜᱟ ᱪᱚᱨᱟᱝ ᱛᱚᱴᱟ ᱪᱮᱢᱚᱱ ᱫᱚ ᱛᱟᱨᱥᱟᱱᱤ ᱥᱮᱨᱟᱭᱚᱱ ᱞᱤᱛᱮᱭᱚ ᱠᱩᱱᱚ ᱠᱟᱯᱛᱚᱫᱤ ᱨᱟᱝ ᱦᱟᱢᱟᱨᱟ ᱭᱮᱢᱟᱡᱩᱜ ᱫᱮ ᱡᱟᱯᱪᱩᱨ ᱠᱟᱱᱨᱟᱨᱤ ᱭᱮᱛᱟ ᱛᱤᱭᱟᱱᱪᱤᱱᱤ ᱞᱚᱪᱷᱟᱨᱤᱱ ᱜᱚᱨᱤ ᱛᱟ ᱛᱟᱨᱠᱤᱵ ᱠᱚ ᱠᱷᱟᱨᱥᱚᱱ ᱛᱮᱨᱟᱝ ᱠᱚ ᱪᱚᱨᱟᱝ ᱠᱤᱪ ᱡᱟᱢᱡᱤᱱ ᱫᱚᱢᱚᱨᱤ ᱛᱚᱭᱩ ᱭᱚᱱᱟ ᱫᱤᱝᱮ ᱛᱟᱨᱟ ᱭᱤᱱ ᱦᱟᱢᱟᱨᱟ ᱭᱮᱢᱟᱡᱩᱱ ᱫᱮ ᱥᱟᱢᱪᱤ ᱠᱟᱱᱨᱟᱨᱤ ᱭᱚᱜᱤᱱ ᱫᱚᱡᱚᱱ ᱤᱛᱷᱟᱱᱤ ᱠᱟᱯᱫᱟᱨᱤᱱᱟ
1: ᱛᱟᱯ ᱠᱤᱥᱢ ᱥᱮᱢᱟ ᱡᱩᱢᱤᱱ ᱫᱟᱱᱩ ᱱᱟᱜᱡᱩᱱ ᱨᱮᱠᱟᱭ ᱱᱟᱨᱟᱱᱡᱟ ᱠᱟᱥᱛᱨ ᱞᱟᱢᱫᱟ ᱨᱮᱦᱨᱮ ᱠᱚᱱᱚ ᱱᱟᱜᱡᱩᱱ ᱨᱮᱠᱟ ᱛᱟᱣᱡᱚᱢ ᱥᱚᱱᱡᱩᱡᱤᱱᱟ ᱟᱹᱱᱤ ᱢᱤᱴᱚᱱᱤ ᱜᱮ ᱛᱟ ᱦᱟᱢᱟᱜ ᱡᱟᱯᱪᱩ ᱛᱟᱭᱚ ᱱᱟ ᱪᱤᱢᱥᱩᱝ ᱡᱟᱯᱪᱩ ᱛᱟ ᱦᱟᱞᱤᱯᱟᱝ ᱢᱤᱱᱤᱴᱚᱱᱤ ᱠᱟᱪᱤᱢ ᱵᱚᱨᱤ ᱟᱝᱟᱨᱱᱤ ᱛᱟᱣᱡᱚᱢ ᱥᱚᱱᱟ ᱱᱚᱢᱟ ᱦᱟᱢᱟᱜ ᱡᱟᱯᱪᱩ ᱛᱟ ᱱᱚᱢᱟ ᱛᱟ ᱦᱟᱞᱤᱯᱟ ᱛᱚᱢ ᱱᱤᱛᱟ ᱛᱟᱣᱡᱚ ᱛᱟᱱᱤ ᱛᱟᱢᱟ ᱪᱩᱜᱩ ᱞᱤᱥᱠᱟᱨ ᱥᱟᱣᱟᱨᱟᱱ ᱫᱟ ᱱᱤᱛᱤᱱ ᱫᱟᱱᱤ ᱦᱟᱢᱟ ᱛᱟᱣᱡᱚᱢ ᱥᱚᱱᱡᱩᱡᱤᱱᱟ ᱱᱟᱜᱟ ᱠᱟᱪᱟ ᱪᱷᱮᱯᱥᱮ ᱧᱚᱣᱟᱡᱤᱱᱟ ᱥᱮᱜᱮᱨ ᱟᱝᱟᱨᱱᱤ ᱛᱟᱢᱟ ᱛᱟᱱᱤ ᱛᱮ ᱭᱟᱨᱢᱤᱱ ᱛᱟᱣᱡᱚᱢ ᱥᱚᱱᱟ ᱦᱟᱞᱩᱢ ᱱᱤᱛᱚ ᱱᱤᱭᱟᱹ ᱛᱟᱢᱵᱟᱜ ᱞᱚᱱᱫᱮᱭᱟ ᱟᱭᱟᱢ ᱪᱤ ᱛᱚᱝᱜᱟᱱ ᱫᱟᱱᱤ ᱛᱤᱱᱫᱟᱱᱤ ᱭᱟ ᱪᱤ ᱪᱚᱡᱨᱟ ᱛᱟᱨᱟᱢ ᱵᱟ ᱢᱟᱜᱟ ᱟᱪᱤ ᱛᱮ ᱱᱤᱭᱟᱹ ᱠᱷᱟᱨᱟ ᱛᱟᱨᱟᱢ ᱵᱟ ᱢᱟᱜᱟ ᱛᱮᱛᱟᱱᱟ ᱟᱢᱟᱱ ᱱᱟᱠᱟ ᱪᱩᱥᱮ ᱪᱩᱛᱮ ᱪᱟᱨᱤᱱᱟ ᱥᱩᱨ ᱨᱟᱱᱜ ᱱᱟᱢ ᱠᱷᱟᱛᱤ ᱨᱟᱱᱜ ᱠᱷᱨᱤ ᱪᱩ ᱛᱮ ᱭᱟᱢ ᱥᱩᱱ ᱥᱩᱨᱤ ᱢᱟᱜᱟ ᱥᱮᱢ ᱪᱩᱛᱮ ᱛᱮ ᱦᱮᱢᱟ ᱜᱚ ᱦᱟᱢᱟ ᱛᱟᱣ ᱜᱟᱢ ᱥᱩᱱ ᱡᱤᱱᱟ ᱥᱮᱢ ᱪᱤᱱ ᱦᱟᱢᱟ ᱛᱟᱣ ᱜᱟᱢ ᱥᱩᱱ ᱡᱩ ᱡᱤᱱᱟᱨᱟ ᱛᱟᱠᱮᱨᱤ ᱞᱟᱠᱷᱛᱩᱢ ᱨᱤᱨᱟ ᱭᱚᱱᱟ ᱠᱚ ᱡᱤᱱᱟ ᱪᱤᱯ ᱪᱟᱨᱛᱟᱝ ᱜᱟ ᱡᱤᱱ ᱥᱚᱣᱟᱨ ᱩᱛᱛᱟᱝ ᱨᱚᱪᱩᱠ ᱭᱚᱛᱟᱝᱟ ᱪᱩᱱ ᱪᱩᱱ ᱛᱟᱨᱛᱟ ᱣᱟᱡ ᱜᱮᱥᱛᱟ ᱥᱩᱱ ᱢᱟᱥᱮ ᱤᱱᱤ ᱥᱮᱢ ᱠᱟᱛᱟ ᱢᱟᱭ ᱨᱟᱜᱱᱟᱝ ᱜᱩᱥᱟ ᱛᱮᱨᱟᱝ ᱠᱷᱤᱨᱤ ᱦᱤᱭᱟ ᱛᱟᱠ ᱪᱩ ᱟᱠ ᱨᱟᱜᱱᱟᱝ ᱥᱮᱢ ᱠᱷᱤᱛᱟ ᱧᱟᱢ ᱜᱚᱢᱟ ᱡᱮ ᱛᱟᱠᱤᱨᱟ ᱟᱢᱟᱜ ᱱᱟᱝ ᱭᱚ ᱪᱤᱱᱟ ᱵᱟ ᱡᱟᱯ ᱪᱩᱨ ᱛᱟ ᱠᱟᱱᱞᱟ ᱠᱟᱱ ᱥᱩᱱ ᱜᱤ ᱪᱤᱢ ᱥᱩᱱ ᱜᱟ ᱛᱟᱠ ᱪᱤᱱ ᱱᱤᱛ ᱥᱩᱠᱩ ᱟᱠ ᱛᱟᱣ ᱟᱠ ᱢᱤᱠ ᱱᱚ ᱤᱱᱟ ᱡᱟᱜ ᱱᱟᱭ ᱱᱟ ᱡᱟᱜ ᱛᱟᱨᱟᱜᱱᱟᱝ ᱞᱟᱢ ᱠᱷᱟ ᱪᱤᱢ ᱩᱫᱩᱱ ᱫᱟᱢ ᱱᱟᱨᱟ ᱦᱟᱢᱟᱝ ᱤᱛᱤᱱ ᱫᱟᱱᱤ ᱡᱟᱯ ᱪᱩᱨ ᱡᱟ ᱪᱤᱢ ᱵᱚ ᱭᱚ ᱱᱩ ᱜᱚᱢᱟ ᱡᱮ ᱛᱚᱱᱤ ᱞᱟᱨᱟᱝ ᱡᱤᱛᱟ ᱩᱫᱩᱱ ᱥᱩᱱ ᱱᱟᱨᱟ ᱛᱟ ᱛᱮᱨᱟᱝ ᱱᱟᱜ ᱠᱟᱭᱚ ᱥᱟᱣᱟᱨᱟ ᱛᱚᱱᱫᱚᱱ ᱫᱟᱨᱟ ᱛᱟᱨᱟᱢ ᱵᱟᱡ ᱡᱟᱣᱤ ᱫᱤᱱᱤ ᱛᱤᱱᱫᱤ ᱪᱚᱨᱛᱟᱨᱟᱱ ᱫᱤᱱᱤ ᱛᱤᱱᱫᱤ ᱟᱹᱪᱩᱨᱟᱱ ᱫᱤᱱᱤ ᱛᱤᱱᱫᱤ ᱞᱤᱜᱨᱟᱝ ᱤᱭᱚ ᱱᱟᱨᱟ ᱱᱟᱨᱟᱱ ᱤᱱᱫᱟ ᱥᱟᱨᱡᱤᱱ ᱠᱷᱟᱢᱟ ᱪᱤᱢ ᱨᱟᱭᱚ ᱱᱟ ᱱᱟᱨᱟᱱ ᱤᱱᱫᱟ ᱱᱟᱨᱡᱤᱱ ᱥᱤᱢᱟ ᱯᱚᱱᱫᱤ ᱠᱩᱱᱟᱱᱫᱟ ᱥᱩ ᱦᱟᱢᱟᱜ ᱩᱪ ᱞᱚᱴᱤᱜᱟ ᱱᱚᱥᱤ ᱢᱟᱨᱛᱚ ᱱᱚᱨᱟ ᱦᱟᱢᱟᱜ ᱫᱤᱱᱤ ᱛᱤᱱᱫᱤ ᱥᱤᱢ ᱠᱤᱛᱟᱱ ᱫᱤᱱᱤ ᱛᱤᱱᱫᱤ ᱦᱟᱢᱟᱜ ᱢᱤᱛᱤᱱᱫᱤ ᱭᱟᱢᱥᱩᱝ ᱜᱮ ᱡᱟᱯᱪᱩᱨ ᱪᱤᱢᱵᱚ ᱫᱩ ᱛᱚᱥᱚᱱ ᱚᱢᱟ ᱡᱮᱛᱟᱱᱤ ᱛᱟ ᱱᱟᱨᱟᱱ ᱤᱛᱟ ᱩᱫᱟᱱ ᱥᱚᱱ ᱡᱩᱡᱤ ᱱᱟᱨᱟ ᱛᱟ ᱭᱚ ᱪᱤ ᱥᱟᱨᱟ ᱛᱚᱱᱫᱚᱱ ᱫᱟ ᱠᱟᱞᱟ ᱠᱟᱱᱥᱢ ᱨᱮ ᱫᱩᱵᱤ ᱭᱚᱱᱟᱱ ᱫᱟ ᱪᱤᱢ ᱡᱟᱠᱟ ᱭᱚᱱᱚᱨᱟᱱ ᱫᱤᱱᱤ ᱛᱤᱱᱫᱤ ᱱᱚᱥᱤ ᱡᱟ ᱪᱤᱢᱵᱚ ᱢᱮᱞᱟ ᱭᱚᱝᱜᱚᱱ ᱛᱟ ᱦᱟᱢᱟᱡᱩ ᱠᱚᱣᱟᱴᱤᱱ ᱱᱩ ᱛᱟ ᱨᱩᱡᱮ ᱨᱩᱡᱮ ᱛᱟᱱᱤᱛᱟ ᱛᱟᱝ ᱢᱟᱪᱩ ᱛᱟᱱᱤ ᱱᱤᱣᱤ ᱫᱚᱱᱫᱟ ᱛᱚ ᱠᱟᱨᱱᱟ ᱫᱟ ᱞᱤᱥᱛᱟᱨᱟᱱ ᱫᱟ ᱫᱟᱠᱷᱤᱞᱤ ᱚᱱᱟ ᱛᱟᱠ ᱥᱩ ᱫᱮᱱ ᱫᱮᱣᱟ ᱜᱟᱨᱟᱝ ᱜᱟᱨ ᱠᱟᱪᱤᱢ ᱥᱤᱱᱟᱱ ᱫᱟ ᱜᱟᱨᱟᱝ ᱱᱚᱢᱟᱨ ᱠᱟᱜᱟ ᱛᱟᱨᱟᱝ ᱜᱮ ᱨᱟᱹᱱᱤᱭᱚᱯ ᱪᱩᱢᱨᱟ ᱭᱟᱱ ᱨᱟᱝ ᱜᱮ ᱡᱟᱯᱪᱩᱨ ᱤᱱᱩ ᱜᱟ ᱛᱟᱜᱚᱱᱤᱛᱟ ᱠᱟᱥᱱ ᱛᱮᱨᱟ ᱛᱟᱣᱟᱡ ᱜᱟᱢ ᱥᱚᱱᱟ ᱭᱟᱢ ᱥᱟᱣᱟᱨᱟ ᱛᱚᱱᱫᱟ ᱠᱟᱞᱟ ᱠᱟᱱ ᱥᱩᱢᱡᱩ ᱡᱩᱣᱤᱱ ᱡᱚᱜᱩᱱ ᱫᱟ ᱡᱚᱥᱚᱱ ᱢᱟ ᱪᱟ ᱡᱩᱣᱤᱱ ᱡᱚᱜᱩᱱ ᱫᱟ ᱫᱟ ᱛᱚᱱᱫᱟ ᱱᱤᱭᱟᱹ ᱱᱟᱨᱟᱱ ᱤᱥ ᱪᱚᱪᱚ ᱛᱟ ᱢᱟᱭᱱ ᱛᱟᱨᱟᱝ ᱫᱟ ᱛᱟᱣᱟᱡ ᱜᱟᱢ ᱥᱚᱱᱟ ᱛᱟ ᱱᱤᱭᱟᱹ ᱢᱚ ᱢᱟᱜᱟᱡ ᱠᱟ ᱨᱟᱱᱤ ᱠᱟ ᱡᱟᱯᱪᱩᱨ ᱛᱟ ᱭᱟᱱ ᱨᱟᱱᱤ ᱞᱟ ᱠᱤᱞᱮᱱ ᱨᱟᱱᱤ ᱞᱟ ᱭᱮᱪᱤ ᱤᱱᱩ ᱜᱟ ᱠᱚᱣᱟᱴᱤᱱ ᱛᱮ ᱤᱱᱩ ᱜᱤᱡᱤᱢ ᱥᱚᱝᱜᱟ ᱟᱛᱟ ᱛᱟᱥᱩᱝ ᱜᱚ ᱯᱩᱱᱡᱩᱱᱟ ᱛᱷᱚᱱᱫᱟ ᱜᱞᱮᱪᱤᱱ ᱫᱟ ᱡᱤᱞᱤ ᱵᱟᱜᱤ ᱡᱮᱨᱮᱞᱟ ᱭᱟᱱ ᱠᱷᱚᱡᱤᱱᱟ ᱞᱮᱪᱤᱱ ᱫᱮ ᱥᱟᱱᱡᱤᱱ ᱜᱚᱱᱩ ᱜᱟ ᱱᱟ ᱨᱟᱱᱤ ᱠᱚ ᱠᱷᱚᱡᱩᱱᱟ ᱛᱤᱡᱤᱱ ᱢᱟ ᱪᱩᱪᱩᱱ ᱜᱮ ᱠᱟᱱᱟ ᱭᱮᱪᱤ ᱛᱟ ᱱᱟᱢᱡᱤᱱ ᱢᱟ ᱪᱩᱞᱟ ᱡᱟᱯᱪᱩᱨ ᱟᱵᱫᱟᱢ ᱱᱟᱝᱜᱚᱱᱩ ᱛᱟ ᱨᱟᱫᱫᱤ ᱢᱟ ᱪᱩᱱᱟ ᱵᱟ ᱭᱟᱱ ᱪᱩᱪᱤᱱᱟ ᱵᱟ ᱠᱚᱣᱟᱴᱤᱱ ᱪᱤᱡᱤᱱ ᱢᱟ ᱛᱩᱢᱩᱫᱨᱤᱭᱟ ᱱᱟᱨᱤ ᱨᱤ ᱨᱤ
0: 나레디 과진치 다 저 훈주기나 녀사간 촌기나 랑가 샤와 쳇그 점나라 달라 랑가 파마 등 옘마다 그 야츠르 요바이다 등이 다른 그 샤와리 점나 샤와 더글라 같이 샘데니 안다 소소기 테나 그 주처 그 훈주기나 그 주인나라 로브자 그 송이 다시는 시라요나

0: 가마존 손이나 그 망클링이나 다 롱죽 쇼크 그 망초리 소편주 마음용 왔다 너무 멍보요 그 뒤엔 그 너무 옛날에 랑그지 하마라다 그 희는 말을 세군 잔다 지금 마른 거 망아 희는 잔다 너무 매다 했던 랑그 하마다조 아 로카지 카이 랑그 하마라 랑그 임마다조 그 잡주리 있던 있다 샤와지 드르난다 다 하정 그 인터 뒤엔 그 소총 남바존 손이나라 영 랑랑게라 지 샤와 그 드브지 더 타타고 랑그 하마라 랑그 임마데 진짜
1: Tani ta mazur gagar nga tanga topsha chidu kuzi na mursi kutu nga topsha dhe chata manchu gara. Kaftar shar ngin darga ta titsu maogur nga dhafchar dhigi nga jim tsanga ta yarhman tanga dhartang na nyam nyungu ngi tani ta tachu shi tibi nga dhaga. Tanga shahad ga tkitang na ayeshib shi tanga lasu kwan dhingi tanda yarhman tanga dhartang na yam tsanga jiga nyam nyungu zina ran dhaga. Dhingi tanda lungho ma tanga dhartang na kala kansam ga jiga nyam nyungu rib suga yokan dhorchi kuga rangi taga

0: 당이 인더나 타카라다 랍다나 밥 잡어버려. 다니다 다도 다우담 전에 축축물이 디 시디 통제 살고 태우 중에 가다우담 전에 상님다 그 정도 큰 거. 디 디와서 소냠지 이달리 정도 큰 거. 디완다가 오마르는 요디 이달리 마와나요 지금 디 통제리 다우노 그 통제리 살고 이달리 인더 주 저트 된 거 지리 이달리 마와나 상님다 그 일매인한 자가 연나 나중만 가지고 디 키니달리 디니 텐데요 지 상님이 잡아줌을 그런 거 상님이랑 그 관계 그 연구도 다 나가 섬서 어쨌 터부지라 근데 또 되는데 나중에 나바타고서 훨씬 다치는 건 나중에 나바타고서 엄청 주는 맞추가 다 총리가 갔다는 자가 총리가 통통 됐다고서 웹치기들이 맞추 정말 냠기 비진 조주가 지금 너무 리스크가 다 너무 그렇다니까 당하는 있다고 좀 전에 다 사차 단위 지도나리 단위 마원나라 사천 단위 사천 단위 지도리 다스테나 사천 단위 산동 송기원들 마원나라 사천 단위 기구로 지금 생겼다 리스크가 나타나고 좀 전주진다는 그 지금 환주기 연구 강화 컨설팅 같은 다른데 사천 장바 송대리 근데 좀 마스터 단위나라 또 직접 많이 그런 그 상리 용도리 그런 그 상리 나요 상리가 나중에 그런데 리고 카시르주가 도마가 근성따라 연나랑 기타고 좀 전주나 도마시라 사자잔다 송들이 비고 살고만 있으라 지금 파일럿이가 연구는 나스과 그 삼직만하고 다다리 다기스칸도 리노 다 점지진다 또 점지 전부 말자 가스타르자 근데 그런 그 밑에는 단작도 나다 그런 그 리스카 터가인 있는 데다 같은 그런 데 리용을 고름자도 근데 봐도 못 그래야
1: 아리리리 아리리 과든지 아 다주 저런 게 손진하는 그 로탄 체문의 탈신이라는 그 리시킹이 태진한 자는 그 리스카가 간디 당어죠 니니 탈라 담과 요과이 니다 땅에 다르고 인지나 다 다른 인지나 그런 그 리시킹도 탁자니 맞을 디 한친나 그저 다르급 그 소자 체문 탈신 거는 그 소주 땅 앞에 특치 너무 그 리식 그 나든도 탁가쇼 탑거니 아 너무 그 총리라나 캘리그 람칸데 그런 게 지금 점지가 요과리 블랑요니 너무 대도나 소중 남바도 그 신디냐 그 누구 소통 남바존 선진나라 랑랑 소터 제문더니 탈신이 시라오나 다 군조지나 지 야급 그 정식고 샤와요 과리라 탑나 하정게 야보리 때문에 양도 뭐 그렇게 켈리라 총리긴이 탈라 쳐다리 나랑 그 소중리 이 냠뇽즈리 도 선조 이 딜릉이 탈라 쳐다리 남아 쇼지메가 다 그 쳐타마에 다든 샤와 강즈기 나라 쳐타마에 랑조 쇼지즈 회 무슨 게 양가다 저 다대는 그 그서 학습된 친구 그런 그 냠뇽 갑다에 군도 대진트 정말 딩이 테조라 양삼도리 땅주 딘손이 하정 그가 셈보리 대한진나 다체런 그 지금 마운와 그 카쇼라 양나 배기 그 찬도조 다체런 그 삼도 지기 땅게 요도종이 탈라 갑다가 통통리나
0: 어 연도다 다니다 다 마운나라 다 리스카 리스카 감동 감소리나 다 룬도무즈가 리용이다 오스피시라 샹도나 잠나 리카 마즈 피차르디라 리카 마즈 칠리 젠게 제지다 얌승가 쪼제오리 리카 리스카 감동 감소리나 리스카 던 고스톰 제청청서 마인 던 고스톰 질리 타고리다 연도 지그데지데 리스카 오 리스카 다 카모 다 그냥 승가 나라니까 마와 캡슐난 자다 카톤데 리스카 리고노 더간 고니나 마르코 차르디마 아이다 된다 샵서란데 티고 제타나 탄주다 돈도 쪼오리 다니다 다 딜리젠가 치는도노다 다 동민 차지 그러니까 공통적 감독 좀 관할 같은 게 되면 솔직히 갑숙다라 아니니까 상금 코리가 돈 된다라 연나 진금 돈 된다 연나 예수 공시 돈 되는 거 아야 지금 총리 고스급이 자주라 딜라칸도 자니 무슨 띵이 때 디출 마도 땅이 다리 띵이 텐데 지금 바빠라 연나 지금 좀 봐마지 이주 또 암튼 그 좋은 아들이 또 스타트 리스카 강당 가즈리나 마와가 피지니 뜨긴 디니 텐데 소다 가서 되는 거 있습니다라 마마가 군주나 근데 지금 피수 페름들 가서 돌아 가서 좀 소비 좀 하면 이 될긴 이런데 지금 돌아 가서 좀 이템 조지나 가스 코스트 좀 조지나 아니 이런 거스트 좀 코스트 스톨링이 주가 토마긴 거니 아마 코스트 군전 차지 또 요토나 들은 거 그래 돌아 가서 좀 주나카
1: 딥지기 총리라 캘리그니 텐데 나랑 겐디 쇼나 냠뇽 체포 메크라영 니쇼니 지 저와 차린 드카인 너무 있는 저 다른 있는 지 지나라 김에서 너무 못 보여 줘 삼디나 지

아리 총리 켈리라 속한 딩이 탈라라는 게 지금 바빠이노 니쇼고 냠용근이 탄다니 야치냐 그냥 봐도 갑다즈가 막 뿌리는지 대단한 주 다 다론 선진아 영 가성되는 거 와라 영나 다 찍고 딘바근은 달랄 호자 제목을 호중나 봐도 선진아라는 그 호자 등이나 아라는 그 첼리 딩이 탄다니 탈신이 셔라는 그 다시 똑같은 내용이 아랑 그 리시 영나시 조건이 샤와강스가 접지 나 소소니 탈라산도 등고노 갑톤도 모자 기억이 되는 게 된선이 당시 다시 로마가 리식던 리고 살필지 랑선다 타우트 코드기 달리 니난달라 아치다 그래서 학습문인 친 데인지나기시 잔디 달리 더조 크게랑거 리스톨리노 연나 롭체체 못하시니 시라 용이랑거 총리란 디람카시노 냠용글라카니 자치냐 그나바조 갑다리인데 디쟁글 호트나바조 선진나라 랑거 시속거당 시라 용이 달리 시크나든데 치기 타가초 지인데 소소기 달라 아지 삼로란다 당고노 호트나바조 그 다 총리와 영나 켈리완다 더덕 냠용더조 롭종리 인데 좀 선진한 하정 그 가챔보리 현재는 그 소중망아즈간 선진아 랑랑 그 파이나 랑랑 그 켈리는 사토레고는 더그 쇼크 지 파이 그 톤쿵 위치리 지간다리오 근데 중에 달라양 저기 지 나아지 존데 선진아라 하정 그 가챔보리 이양그 조다 혼조지나 켈리 와 냠용진 영나 그렇게 총질로 망아 잡는 그 냠용 의원이 너무 그렇게 냠용진 그 길긴 망아 그 다 저서고는 총리 그 냠용도 저런 그 되게 그 롭종리 교 고난바 그 그렇게 각한다 저 랑랑 그 그 롭종리 교 너 소소 인지나는 그 랑긴 손지나 셔르시 똑같은 거 용의 켈리라 총리니 텐데 그 저따리 특급다죠 너 손지나 하장 그 같이 뭐다 그지 저따 마에다 떠나 샤와 강스긴 나라 등고 좀 좀 하장 그 간들이 디젠 거 다 저따리 준데 하장 그 같이 뭐래라 레도바나바티나 다양티 츠가 응게데랑 그 렌츤데 그 참바 동호소 송퀴지 샬랑 그 참반데 레시 그 참멜라 슈네 쇼 로링 담비랑 가그 참반디나 시조일

레도바나바 다론 디츨 담즌 디츨 담즌이나 그 린센나 다론 촉부드가 찌그 카브르데 네리 탑크 가르마츠 담바요 그 가르마츠 담바가 나 그 저 안간디 렌타비 차고

ཁྱི ཕྱད མི ཡོང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나지크 그즈몰 한지 다든찬치 남게 삼코남바 디다르탱 남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저승민 정도면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례 라진단들 그버 그와가 젠딩가 나나니와가 일르니인 다르타 카르트 줄린 단드라 심크니나 댄시가 응르트가 나와 글반 거트그라 글마 메스니치니가인 삼이 가스나로

Harongi tiyanya ba zaga mini erse her ngadin hazi.

오리고스 아롱이 칼라이 응아리나라이 능이 칼라이 응아리 총아열라리나스 하론더토게송자가주그체엘마니앙이심아타피자가시고슴아차야조스 하롱이 키엔저그무자간구크셰간조응아지르사야가미퉁사바이너스 하롱이 칼라이 응아리나 알라이 인능이 칼라이 응아디친 토응아디너스 하론더데체부자가요퉁 얼고셰니앙이츠읍더미자간구크응아저간조스 하롱아클냐안차자가미퉁사바이너스

Haro tan de she en du ka ru wan ga je mi

Asa la la ho go

Ароеен

아사라다오고 인자투마 추즈가주가드나이 아사라다오고 인자투마 뱀도가나 고이나이

0: 오리고스 하루
1: 아로야 나에 나고야 나에 응어르고디 양응아 유능이 듣는고 군나에 날고노 뜨게 끌고 아이 날주고 나에 양어르고노 등우 끌어줘 구이 날주고 나에

오리고스 하루 탄드마비 영어로비 츠그츠간드 탄드마비 영어더기 츠그라스 하루 타비 땅나 츠그친다 츠그야 땅마드고 영어숑 참우초스 하루 땅마드고 영어더기 튼는거라 탄드고 땅나가 추친다 튼아야지

아사르다 호고 좀 아트르실까 주인은 고

아사라라호고 다초파라스 너슬라시그모니 아사라라호고 지샤마질세마 존라고

아사르다호고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 그게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저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통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젠구샤슴제 촌친더라
3: 촌친더라
2: 디초는 녀르니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스마바라 사른게르 냠주 고차통샤제인
0: 소는 워스클롱친
5: 소문 워스클롱친
0: 사랑기르 냠주
2: 디초라 녀르스므니 디초 녀르스므당 가르마 냠니워라 아디치나 제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소르므나 장주 년친캉 워스클롱친키 년셔위 렌츠나 권다 당차르스 켈치년버 과전치
5: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얻는 인
6: 나모게 튠지 회계기 남네 년준슈 간들힌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也可以在马拉坦，你不听着见到就发的，估计当地出现体外脱发，推荐中国中药协会呗，六千七的那有不是。
1: 나무 최딩기 양덕디네종 뒤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단달긴게니 센시버디니 뚜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린 얌다리 제시
2: 디글레 군의 배변 니츠 체니 슈시닌 이란 이슬람 최저 강기 최배 칼리바프 이란다 어리 삼시 제도로 민다 꽤바 대토네 어리 테니 먹듭추 범위 중마 세균체 유지 삼시 제도 테레 최점 중원이 이란기 고구 체발의 중마식 레지 주유 어리 제도 논제 로비아오이 체니 슈시닌 어리다 이란 파르기 라제 정신기 인지 추미테 다와디 던주네 라수 체교 임바다 인지 추미 수지토 체소유 지주유 닌데레 퍼기스덴기 친지부이 된다티 라주 체유 이스라엘 예송부장 카즈이 체니슈시닌 이스라엘 마키 리바논 호주도 주배 된자크 치딘 참미시 제주유 체니슈시닌 계지 초등제조기 호아르무즈 초간에 치딘 처시 라다르 치베 십제 낭도 용자 제대 초구서구도 류비 초생다 초생낭기미 치지 책동래 개반남 제교를 튼주르기 남수시르송 퇴삼이네 치딘 처주 인시주유 체니슈시닌 어린 뉴공부장키 대신배 초주 니슈 접신인낭 견돔 초생 된주 퇴니 호아르무즈 초가 규유받다 마주 도놈 솜 치와니라 견진체 유지주유
0: 这个雷库那边为内区，霍尔木兹苏卡图卓俊区别内区连锁性不谈，阿古尔克端长投入性不所及，如今火，纽约马俊农区推荐从所给人工体参与休息年期从业者推荐男，从这的阿古尔端就参与不谈，天尼达瓦松别大队村区出现马学体一模式。 어리 예전염지 접수 어유랭칸키 특징쇼하기스주경은바탄티신아고르파르회수기호 예지 쓰르기 퇴제송소탄 다유응을소키 인공티 제니슈신닌키 총열을 퇴주난 앙스세르 아고르 시동차유바탄 티 니도니슈장알류 다와 죽지배 다듀내 송기 추세 마슈티힘바시
2: 세그나무초 권세선교를 연주쇼게 바상함라다 인재원두인 리생긴 코로나겐 덴즈왕겔라지
3: 年年大吉期，俺就老爸了出吉吉。年年不吉期，俺就老婆出吉吉。出吉吉期，俺就出这两把吉。长途不便，只注意母亲心思，两把吉。母亲期这样是江浙切磋。年末人们这晚的，俺们这边的杨村西期。所出康西期，与其闽南用我吉。
4: 미리카기 경제약계당 퇴문 고비니 중화미리기 속자내사당 독쇼내사 여완내사 제2